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22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은 비틀즈의 노란 잠수함, 리히아트 에들링어가 지휘하는 바로크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텐트 천에 비치는 여름밤의 풍경. 생각만으로도 지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덥고 뭐 벌레도 좀 있고 잠자리도 불편한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다시 짐을 싸서 떠나는 이유가 있죠. 도시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것들, 또 타오르는 장작불 앞의 고요함, 풀벌레 소리, 그리고 밤하늘 가득한 별들. 이 불편함을 다 잊게 만드는 낭만이 자연 속에 있잖아요. 이번 여름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 낭만을 즐기실 건지 궁금합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작!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가운데 Think of Me 보내드렸습니다. 에미 로썸과 패트릭 윌슨의 노래였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쇼팽의 왈츠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콩이 엄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 앵무새가 정원님 방송을 좋아합니다. 멜로디를 비슷하게 박자 맞춰 따라해요. 신기하죠. 새들도 좋은 소리는 다 아나 봐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앵무새 영상 종종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이러나? 어쩜 이렇게 말도 사람처럼 예쁘게 하고 한번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상상만 해보는데 아유, 노래도 따라하는군요. 얼마나 예쁠까요? 자, 이어지는 거군요.

아라마차트리안의 발레 스파르타쿠스 가운데 스파르타쿠스와 프리자의 아다지오 보내드리겠습니다. 케네스 스미스의 플루트, 폴 로데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되시죠.

아람 하차트리안의 발레 스파르타쿠스 가운데 스파르타쿠스와 프리자의 아다지오 보내드렸습니다. 케넷 스미스의 플루트, 폴 로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엄마는 평생 나를 아끼고 걱정해온 현명한 분이다. 지극한 사랑은 늘 특유의 말로 전해졌다. 딸, 요즘 바빠 보이던데 애들 밥은 잘 챙겨주고 있지? 엄마는 네가 너무 힘들까봐 걱정이야. 그래도 애들 신경 써야 돼. 금방 큰다. 걱정처럼 들렸지만 내 귀에는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니? 라는 책근으로 들렸다. 그럴 때면 습관적인 미소와 함께 엄마 괜찮아 라고 답했다. 엄마에게 서운함을 내비치면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으니까 다 너 위하는 말이지.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어쩌면 엄마도 그 말들이 가시인 줄 몰랐을지도 모른다. 가족이라서 더 힘든 지점이다. 남이 상처를 주면 관계를 끊어내면 그만이지만 가족은 그럴 수 없다. 아니, 끊어내선 안 된다고 믿기에 무작정 참고 참고 또 참는다. 그 인내가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지점에서 폭발하거나 아니면 소리 없이 나라는 존재를 갉아먹는다. 나는 후자였다. 나 역시 아이들에게 똑같은 가시돋친 말을 변주하고 있었다. 넌 왜 이것도 못하니? 성적표를 보며 내뱉은 한숨 섞인 한마디. 엄마 땐 이러지 않았는데 라는 해묵은 비교. 엄마와 아빠에게 들으며 아파했던 말들을 어느새 나도 훈장처럼 휘두르며 아이들 가슴에 생채기를 내고 있었다.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날 아이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문을 열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혀끝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엄마에게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냈다. 엄마,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아직도 부족한 어른인 것 같아서 마음이 작아져. 엄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니? 엄마 마음은 잘 알아. 근데 그 말이 나한테는 넌 아직 멀었어 라는 말처럼 들려.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뗐다. 아, 내가 한 말이 그렇게 들렸나 보구나. 그날 이후 엄마의 화법이 극적으로 바뀐 건 아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엄마의 걱정을 혼자 삼키지 않게 되었다. 아이들에게도 연습이 필요했다. 왜 이것도 못하니? 라는 공격 대신 어느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 라고 과정을 물었다.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고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귀해 라고 말해주었다. 어느 날 저녁, 큰맘 먹고 큰아이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가 너에게 했던 말들 중에 상처가 된 것이 있다면 정말 미안해. 엄마도 부모 노릇이 처음이라 배우는 중이야.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주만큼 큰데 표현이 참 서툴렀어. 앞으로는 더 노력할게. 그날 저녁 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내 옆에 슬그머니 다가와 앉았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맞닿은 어깨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다. 서툰 사과가 30년 묵은 벽에 작은 균열을 낸 것이다. 가족이라서 힘든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족이기에 바꿀 수 있는 것 또한 진실이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먼저 솔직해져야 한다. 괜찮아 라는 관성적인 거짓말을 멈추고 속상해 라고 진심을 꺼내며 미안해 라고 먼저 손 내미는 용기 말이다. 물론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골마 터질 때까지 참는 것보다 서툴게라도 말하는 것이 훨씬 덜 아프다는 사실이다. 그 짧은 한마디가 때로는 수십 년의 단단한 벽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열쇠가 되기도 한다.

행복의 열쇠라는 곡이었습니다. 들국화의 기타리스트 최성원의 노래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이은정의 책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사람도 삶도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어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네요. 변지민님도 와 완전 공감돼요. 그래도 속마음을 얘기한 용기가 부럽네요. 저는 아직도 온데 우리 세대가 뚫을 수 없는 가족관계의 아픔이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봄누님 제 이야기 같아서 너무 공감하면서 들었네요. 말씀 주셨습니다. 5315번님은 나와 아버지 그리고 나와 아이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아이들과의 관계는 사과로 풀어낼 수 있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는 돌아가시고 나면 할 수가 없죠. 며칠 전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를 혼자 찾았는데 입관 때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어찌나 흐르던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시길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 그래요. 가족관계라는 게 정말 더없이 소중하지만 또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자가 쓴 대로 뭐 좀 안 맞거나 불편하면은 적당히 거리를 둘 수도 또 심한 경우에는 관계를 뭐 끊어낼 수도 있지만 가족은 뭐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평생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관계니까 그리고 한번 어긋나

시작하면 정말 더없이 괴롭죠. 이 저자분의 글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가족 사이의 상처는 대부분 사소한 말에서 시작된다. 대개 의도 없이 던져진다. 그것이 쌓여 만들어낸 상처는 남에게 받은 것보다 훨씬 깊고 질기다. 가족이니까, 매일 마주치니까,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 상처는 결국 집이라는 공간에서 자가 증식한다. 하, 정말 맞는 말이죠. 그래도 되도록 빨리 아니면 늦게라도 사과하면 되는데 미안하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은 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사과하는 건 없다시피 한 일이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반대로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고요. 바꿀 수 있다면 꼭 용기 내 보시길 바랍니다. 들으신 노래 아까 전에 행복의 열쇠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좀처럼 들을 수 없는 가요였는데요. 가사 중에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들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무 아름다운 가사네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슈베르트의 가곡 겨울나그네, 빈터가이제 가운데 첫 번째 곡 구테나흐트 듣겠습니다. 밤인사예요. 안녕히. 바리톤 마티아스 교르네의 노래와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슈베르트의 가곡 겨울나그네 가운데 구테나흐트 안녕히 보내드렸습니다. 바리톤 마티아스 교르네의 노래 그리고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유소음님이 아이들과 섞이기 너무 힘든 시기가 저에게도 있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다 잘 커서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근데 나는 늙네. 에이, 그런 거죠. 아이들께도 잘 키우셨으니까 얼마나 내 할 일 다 했다. 얼마나 뿌듯한 마음이시겠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음악과 함께 편안한 시간들 보내세요. 그레이스 님이요. 계속 글을 올리시는데 비공개로 올리시는데 아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거 비밀글로 아마 설정을 한번 해놓으신 다음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만 보이거든요. 다른 청취자분들과 소통이 안 되고 계시니까 비공개에 글을 다시 공개로 바꾸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쇼팽의 왈츠 9번 A플랫 장조 고별 듣겠습니다. 이 왈츠는요, 쇼팽이 1835년에 작곡한 작품인데요. 이 고별이라는 제목은 쇼팽이 연인으로 알려진 마리아 보진스카에게 작별의 의미를 건넨 작품이라는 전승에서 비롯됐는데요. 쇼팽 자신이 붙인 공식 제목은 아니고요. 또 이 곡은 쇼팽 생전에는 출판이 되지 않았고 사후인 1855년 친구 율리안 폰타나에 의해서 출판되었습니다. 저는 이 왈츠가 조금 특별한 기억이 있는 게 영화 그린 카드라고 제가 참 좋아한 영화 1990년도 영화가 있어요. 제랄드 바르티오하고 앤디 맥도에 나온 영화인데 제가 이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또 클래식 음악이 살짝 들어가면서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이 제랄드 바르티오가 연기 너무 또 맛깔나게 재밌게 잘해서 거기서 이렇게 피아노를 쳐주는데 이 왈츠를 쳐주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루빈스타인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루빈스타인의 연주는 이 왈츠 특유의 그 우아함 또 이 아련한 향수를 과장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려주는 명연입니다. 따뜻한 음색과 또 유연한 루바토 덕분에 이 화려한 왈츠가 아니고 이 한 사람의 아름다운 추억을 조용히 떠올리는 듯한 그런 정서를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왈츠의 아르투로 루빈스타인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쇼팽의 9번째 왈츠 A플랫 장조 보내드렸습니다. 고별.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의 피아노 연주였어요. 루빈스타인의 연주는 일단 페달이 최소화되어 있어서 과장된 울림이 없고요. 그냥 바로 옆에서 피아노 쳐주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죠. 근데 또 특징은 악보 그대로 연주하지 않고요. 즉흥적으로 원하는 대로 막 음표도 집어넣고 이랬어요. 왼손에 없던 선율도 지금 막 만들어서 치고 이랬는데 사실 이 당시에는 조금 그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오히려 요즘은 굉장히 악보 그대로 연주하는 추세고요. 어떤 루빈스타인은 참 언제 들어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따라서 쳐보면 참 이상해요. 따라서 쳐보면 이상한데 루빈스타인이 친 걸 들으면 너무 좋아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 천둥번개, 천둥과 번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진희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음악이었습니다. 제가 곡 소개할 때 왈츠라고 소개했는데 왈츠가 아니죠. 천둥번개 폴카였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곡이요. 이진희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어진 곡은 애니메이션 백설공주 가운데 Whistle While You Work 보내드릴게요. 소프라노 바바라 핸드릭스의 노래 그리고 조나단 터닉이 지휘하는 에비로드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애니메이션 백설공주 가운데 Whistle While You Work, 소프라노 바바라 헨드릭스의 노래와 조나단 터닉이 주연한 에비로드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떡볶이 하면
1: 하하이.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2877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방송을 듣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였습니다. 15년 전 제가 40대 초반에 덜컥 암에 걸려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우울증 직전까지 갈 정도로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거의 완치순이고요. 오늘 외래진료 보았는데 내년 1년만 더 오면 졸업시켜주신다고 하네요.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이 함께하길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아내와의 만남은 운명이시라고 아무튼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운명 1악장 너무 비장하니까 아 기분 좋은 4악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알레그로. 칼 베미지아는 빈필의 연주로 1부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2877번님과 함께 듣고요. 우리는 2부에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당 건강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이은상 씨 홍난파곡 사랑 소프라노 이규도 님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590

0: 2009번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꼭 이규도 교수님의 목소리로 들려달라 하시면서 신청을 하셨어요. 함께 보내주신 사연은 정원님은 주위 분들이 피아노 연주해보라고 하면 하시나요? 어느 날 제가 요리해주는 알바 갔다가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영양사님이 자꾸 가곡을 불러달라 해서요. 지금도 가족 모임 갈 땐 꼭 준비해 가야 해요 하셨는데 아 노래를 하시는 분이신가 본데요. 5909번님. 그러니까 노래 잘 하시는 거 알고 주위 분들이 자꾸 노래를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렇게 친구들 모여있을 때 피아노 있고 이러면은 피아노 쳐주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리고 제 주사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피아노가 치고 싶어주는 주사가 있어가지고 아, 함께 와인 마시거나 이러면은 어느 정도 좀 취기가 올라면 피아노 앞에 쓱 가서 앉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거 듣지 말고 계속 마시라고 하고 저는 계속 치거든요. 이렇게 백그라운드 음악을 깔아주는데 제 아주 적성에 맞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오늘은 특히 2부는 코너 없이 생방송으로 계속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드릴 거니까 듣고 싶으신 음악 마음껏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숨실력자 나의 꿈을 숨실력 발휘 쏴 숨실력자 내 실력이 숨실전으로 쏴 쏴쏴 숨쏴 실전형 커리큘럼 숨실력자 숨쏴 숨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7: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9: 네.
8: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9: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8: 맥스 안 터져요.
10: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8: 맥스 안 터져요.
11: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2: 유동골뱅이
1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1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4: 영월이래요.
1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4: 영월이래요.
1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5: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 찾아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디즈니의 명작 판타지아를 공연으로 만나는 필름 콘서트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가 열립니다. 김성진 지휘의 디토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판타지아, 판타지아 2000의 명장면과 함께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등이 연주됩니다. 8월 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데이비드 이 지휘의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박종혜의 협연으로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이집트, 림스키 코사코프의 교향 모음곡 세헤라자데를 연주하죠. 8월 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수석 플루티스트 김유빈, 고음악의 대가 챔발리스트 리처드 이가의 듀오 리사이틀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전곡 무대로 8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 8월 24일 월요일 저녁 8시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이번엔 책 선물인데요. 고호성의 책 모자 인문학입니다. 단순한 패션을 넘어 인류의 문명과 상상력,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담은 모자 이야기죠. 35년간 모자 제조 및 수출업을 해온 모자 장인의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공연과 책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 기분 좋은 곡이죠. 학교 가는 길 김광민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욜로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야, 신청곡 보내주시면 좋겠다 했더니 정말 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군요. 아유, 좋은 곡들 많이 신청하셨는데 잘 골라볼게요. 또 여기서 아, 누구 건 틀어주고 내 건 안 틀어주고 삐지지들 마시고요. 자, 한 가지 예고를 좀 해드릴게요.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서는 여름을 맞아서 신나는 클래식 음악 죄송해요. 신나는 클래식 음악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 여행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그 클래식 음악 학교도 특집으로 여름에 한번 준비한 적이 있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6일 동안 이어지는 특집 시간 여행입니다. 바로크 시대, 고전주의 시대, 낭만주의 시대, 또 인상주의까지 시대별로 음악들을 쭉 매일 2시간 동안 꽉꽉 채워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단언컨대 그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만약에 쭉 특집을 다 들으시면요. 굉장히 뿌듯하실 거예요. 혹시 방학 중인 청소년들, 학생들도 함께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으니까 기대해 주고요. 함께 해 주십시오. 클래식 음악 시간 여행. 2300번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님. 비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날씨입니다. 갑자기 떠오른 음악이 있어 신청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어떤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고요. 이거 엘

작가의 음악인데 음악 출판가였던 아우구스트 예거를 기리는 변주곡인데요. 그 가운데 님로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아버지 떠나보내드리고 빈소에서 들었던 음악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음악인데 비가 쏟아질 것 같진 않아요, 여기는. 하지만 한번 눈 감고 들어보시죠. 앤드류 데이비스가 주연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님로드? 눈 감고 들으셨습니까? 눈을 감고 듣거나 아니면은 하늘을 보면서 듣거나 하면 참 좋아요. 에드워드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가운데 님로드, 앤드류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2300

3003번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와, 정말 신청곡들 많이들 보내신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도 잘 들으시고. 어떤 걸 보내드릴까요? 9997번님이 학창시절 제목이 향기로워서 듣고 보니 기대 이상이어서 70살이 된 지금도 자주 듣고 싶은 곡입니다 하시면서 이 곡 신청해 주셨어요.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에서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주세페 시노폴리가 주연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코베트 가든 로열 오페라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9997번님 함께 들으시죠.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가운데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주세페 시노폴리가 주연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그리고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 합창단의 연주였고요. 9997번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아, 찬시절 들은 이 음악이 평생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으시군요. 또 많은 분들이 좋은 곡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다 감사하다는 인사도 해오셨어요. 또 이렇게 나탈리아님 나오는 거 듣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심전심 좋은 곡만 나오니까요. 이름 안 불러주면 삐질 것도 같고 하셨어요. 나탈리아님. 네, 이렇게 또 신청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 아, 다른 분들이 신청해 하시는 곡 혹은 저희가 들려드리는 곡 선곡들 들으시면서 뭐가 나올까 하면서 이 곡도 좋네 하시면서 듣는 것도 좋습니다. 희동님이 아 재공연 정원님 공연 조기 할인 이번 주 금요일까지니까 서두르시라고 또 이렇게 알려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9월 9일에 있는 김정은과 친구들 공연 아 이번 주까지요. 이미 많은 분들이 그래도 관심 가져주셔서 앞자리 좋은 자리들이 거의 다 나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실 분들은 그래도 예, 조기 할인 받으시면 좋으니까 금요일 전에 또 신경 써주시면 좋고요. 빨강머리의 님도 아까 전에 쿨하게 딱 공명 하나만 남기고 남겨주셨어요.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은 우리가 워낙에 2악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늘 2악장만 들었는데 오늘 3악장 신청하셨길래 오 3악장 굉장히 흥겨운데 들어도 좋겠다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3악장 프레스토를 마르타 아르헤치의 피아노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신나죠. 이 라벨의 또 특유의 재즈한 이 화성이 너무 멋있습니다. 리듬도 정말 흥겹고.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가운데 3악장 프레스토,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보내드렸습니다. 빨강머리님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2악장 듣고 막 이렇게 잠겨 있을 때, 사색에 잠겨 있을 때이 3악장 시작하면 그 순간에 그 깨지는 게 너무 싫어서 얼른 이첫 소리가 나오기 전에 빨리 다른 걸로 돌려야지 이러면서 들은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3악장 또 따로 들으면 너무 좋고요. 1, 3악장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어떤 협주곡이나 뭐 소나타 혹은 교향곡에서 한 악장이 마음에 들었다 하면은 어쨌든 작곡가가 쭉 하나의 호흡으로 작곡한 전 악장을 이어서 들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5522번님이 케텔비의 페르시아의 시장에서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이 5214번님도 같은 곡 신청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5214번님은 아, 곡 신청하고 싶은데 제목을 몰라서요. 무슨 마켓이었던 것 같은데요.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아마 이 페르시아의 시장에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522번님 그리고 5214번님이 청해주신 케텔비의 페르시아 시장에서, 알렉산더 페리스가 주연은 런던 프롬나드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싱어즈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케텔비의 페르시아의 시장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알렉산더 파리스가 주연은 런던 프롬나드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스 얀 싱어즈의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5522번님 또 5214번님이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같습니다. 일하님이 사연 보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스스로에게 주는 생일 선물로 비엔나 오케스트라 공연을 다녀온 23살 대학생입니다. 그 이후 클래식에 푹 빠져 매일 하나씩 찾아듣고 있어요. 오늘도 덕분에 좋은 아침입니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들으셔서 늘 친숙한 방송이었는데 이렇게 채팅도 해보니까 좋네요 하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 23살이면은 아, 보기 드문 아가신데 또 부모님께 이런 좋은 영향을 받으셨군요. 너무 좋은 영향을 또 부모님이 물려주셨네요. 클래식 음악도 많이 들으시고 또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4209번님 사연인데요. 요즘 연습하는 곡이에요. 제 인생 최애 영화이기도 하고요. 엔니오 모리코네의 러브어페어 피아노 솔로 들려주세요. 정원님 연주 좋아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연습하고 계시는군요. 이 곡 글 치는 목표로 피아노 시작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세요. 정말 너무 좋은 곡이죠.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목표 가지고서 도전해볼 만합니다. 꼭 원하시는 연주 수준으로 연주하실 때까지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화 러브 어페어 가운데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 피아노 솔로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영화 러브 어페어 가운데 피아노 솔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4209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주사로 피아노 친다고 했더니 그 주사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곡이 그 주사 주요 아주 자주 연주한 주요 레퍼토리입니다. 아까 전에 PD님이 이거 들으시면서 아 연주는 좋은데 허밍이 빠져서 조금 뭔가 조금 섭섭하네 하시면서 그 허밍 대신하는 아름다운 노래 선택해 주셨어요. 이 곡을 신청하신 분은 신청자 소개 없이 해달라고 하셔서 그러면 신청자 소개 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빌로페 아베 마리아 소프라노 이네사 갈란테인 음성으로 들으시죠.

0: 바빌로프의 아베 마리아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이네사 갈란테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케이크 교환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 영국에서 온 건강벌꿀 생강차를 달게티에서 드립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9: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0: 올바른 품질하면?
11: 올품.
10: 올품하면?
11: 올바른 품질.
1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1: 올바른 품질.
12: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3: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1번,

작품번호 25 가운데 4악장 론도 알라딘 가르제 준비했습니다. 머레이 페라의 피아노와 아마데우 스트링 콰르텟 연주하고요. 하루가 선물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끝곡이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 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0: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1: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은 보통 좋아하는 일을 시작할 때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박정민 배우는 조금 다르게 말해요. 박정민 배우는 영화가 좋아서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고 본격적인 영화인의 길을 걷는데요. 주위에선 좋은 대학을 관두다니 용기 있다 라고 칭찬했대요. 그에 대한 박정민 배우의 답은 명쾌했습니다. 아, 좋아하는 일을 안 하는 게 용기 아닌가요? 정말 좋아하는데 그 마음을 접을 수 있는 용기는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건가요?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정말 바라고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간을 내고 일부러 마음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이 가고 가슴이 뛰는 경험 여러분에게도 있으셨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가슴 뛰는 기분 좋은 일들이 숨어있길 바라봅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첫 곡은 신해철의 그대에게였습니다. 영화 골든 슬럼버 중에서 들으셨어요. 고 신해철의 삶과 음악을 그린 영화죠. 그대에게가 제작된다고 해요. 와, 박정민 배우가 신해철 씨 역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오,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그냥 영화만으로도 두근거리고, 네, 또 검토 중이라고 하니 또 굉장히 두근거리네요. 그쵸? 좀 생각하게 되네요.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는 용기.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는 용기. 아, 저는 이게 많이 필요한데. 용기 있는 사람들은 이 용기는 별로 안, 이 용기가 쉽게 나나 봐요. 좋아하는 일, 가슴 뛰는 일을 접을 수 있는 용기. 그러네요. 여러분은 뭐가 더 어려우세요? 가슴 뛰는 일을 접을 수 있는 용기. 네. 어떠신가요? 되게 재밌네요. 저는 가슴 뛰는 일을 그렇게 접어본 적이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희생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접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용기겠다. 그쵸? 멋지네요. 여러분은 어떤 용기로 살고 계신가요? 박정민 배우님, 되게 성의 있는 사람 같아요. 연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참 다재다능한데 또 성의 있는 사람. 곧 디즈니 시리즈 드라마 촬영 들어가고 소설도 출간할 예정이라네요. 잠은 자고 다니고 밥은 먹고 다니시는 건가? 도망다니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왜 도망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도망다니는 사람이 나온다고. 재밌겠다. 어떤 얘기일까요? 기대되네요.

0: 또박이님, 정말 좋아하는 일을 안 하는 게 용기가 맞는 것 같네요. 라키님, 체험을 안 듣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죠. 제가 용기가 없어서 매일 들어야 돼요. 심쿵. 이상랑님, 오늘 새벽에 재방송 들었어요. 그 시간도 제법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신나는 음악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첫 곡 마음에 드셨어요?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글 하나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진짜 좋아하는 일 있으신가요? 앞뒤 잴 것 없이 푹 뛰어드는 진짜 신나는 일 그거 한번 나눠주세요. 또 좋아하는데 참고 사시는 일도 있다면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엔 오랜만에 영화 퀴즈도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선물도 다 받아가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이고요. 최영민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많이 놀러오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네. 습한 공기를 날려버릴 시원한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영화 칵테일에서 바텐더로 분한 톰 크루즈가 멋진 칵테일 쇼를 선보일 때 흐르던 곡이죠. 리틀 리차드의 뚜디프루티. 앞서 들은 벤처스의 하와이 파이브오도 신나죠? 원래는 전설적인 미드 하와이 파이브오의 오프닝 테마곡인데요.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에서 유쾌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습하고 더운 날 여러분은 어떤 음악 듣고 싶으세요? 이렇게 어두침침한 날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음악 듣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좀 신나는 음악 듣고 싶으신가요? 네. 모든 걸 제치고 푹 빠져서 좋아하는 일 혹은 좋아하는데도 포기한 일 있으신가요? 여쭤봤더니요. 이너지영님, 저에게 가장 가슴 뛰고 용기 넘치고 열정적인 일을 꼽으라면 30살이 훨씬 넘어 시작했던 스노우보드였네요. 현재는 한 해에 한두 번 갈까 말까지만요.

0: 그때는 주말마다 이틀씩 가서 구르고 달리고 뛰고 온갖 기술을 구사하며 온 스키장을 누비고 다녔더랬어요. 하셨습니다. 와, 이런 사람들 정말 멋있어요. 열정. 뭐 젊건 나이 들건 또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멋있다. 요새는 어때요, 지영님? 요새는 뭐 꽂혀 계신 거 없으세요? 초록색 우스님, 좋아하는 거 하고 살아야 싫은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버텨낼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죠. 좋아하는 거 한 힘으로 또 싫은 일도 버텨낼 수 있고, 네. 또 행복한 기억으로 힘든 일도 살 수 있고 하는 거라고. 뭐 연애도 연애 시절 초연애 때 그런 기억으로 또 힘든 연애 시절도 결혼 생활도 버틸 수 있는 거라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도토리님, 푹 빠져서 좋아하는 일, 강짱 좋아하기. 좋아하는데 꾹 참는 일, 강짱 좋아하기. 좋다 표현하기. 헤헤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다 멋있게 보이지? 짱바님, 우리 강디 그거 아세요? 다음 주 월요일 체험 1000일이라는 거. 네. 짱바님이랑 청취자분들이 알려주셔서 저는 알았어요. 27일 월요일 1000일이라면서요? 그래서 우리 준비했어요.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 다 같이 서로 자축하고 또 행복한 기억 만들어 보아요. 네. 노래 듣겠습니다. 헤어질 결심 중에서 정훈이 송창식 안개.
1: 이러려고 위포에 왔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2: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들으신 곡은요, 남매 여름밤 중에서 장현의 미련,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헤어질 결심 정훈이 송창식 안개였습니다.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 먼저 알려드릴게요. 디즈니 명작 애니메이션을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즐겨보세요.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8월 4일 저녁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고요. 하나 더 있어요. 아름다운 여름밤 야외에서 영화음악을 즐겨보면 어떨까요? 연천 DMZ 국제음악제가 주관하는 별이 빛나는 밤의 영화음악 클래식 콘서트에 초대할게요. 7월 31일

18일 저녁 연천군 백학 자유로 리조트 야외 무대예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각각 말머리 디즈니 혹은 연천 적어주시고요. 본인 성함 꼭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네. 올리브님, 첫 출첵하고 인사 나눠요. 언제나 예쁜 말씨와 좋은 음악 감사드려요, 강희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듣는 사람 마음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실수해도 귀엽게 봐주시는 분도 있고, 실수하면은 이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실수를 하면 안 되지만, 그것도 이제 이렇게 다 다양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저께 이모일 씨 그 영상에 나온 거 보니까 그 계획을 짜서 하는 게 그 계획이 틀어지고, 뭐 사고가 나고, 그 망가지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가 망가지고 실수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좀 즐기라고 그 앤드쌤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댓글에 아니 그걸 어떻게 즐기지?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무일님하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근데 저는 재밌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사람이 진짜 다르구나. 모르면 서로에게 엄청 복창 터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럼 이제 퀴즈 풀러 가보실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영화 상식도 쌓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세요. 영화가 좋다, 퀴즈가 좋다.

덥고 습한 장마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시원한 극장으로 모실게요. 여름은 전통적으로 대작들을 선보이는 성수기잖아요. 역시나 올여름 개봉 영화 라인업도 화려합니다. 먼저 요즘 극장가 최고 화제작이죠. 나홍진 감독의 액션 SF 스릴러 호프. 압도적인 몰입감과 배우들의 열연, 속도감 있는 촬영, 여기에 극과 극의 평이 이어지면서 내내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데이도 출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슈트와 스펙터클한 영상이 기대를 모으는데요. 최근 주춤한 마블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더해지고 있어요. 또 있습니다.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대작 오디세이죠. 호메로스의 위대한 고전신화를 압도적인 영상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고 해요. 북미에서 개봉했는데 평단과 대중의 고른 호평을 받고 있다네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이 어마무시한 대작들 사이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는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여음을 발사해 관객의 심장을 공격하라. 네, 기여음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친구가 사랑의 웅웅웅 고래 보석의 전설로 돌아옵니다. 전작 성적도 좋아요. 어린이들의 환호는 물론 어른들의 눈물샘도 자극하며 오랜만에 한국인이 100만 관객을 돌파했는걸요? 자, 정답 보내주세요. 2년 만에 돌아오는 속편 기여음으로 무장해 다시 한번 관객의 마음을 훔칠 사랑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이 친구는 요정나라에 사는데요. 여기 사는 요정들은 모두 그 이름 끝에 핑이 붙습니다. 핑. 선물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와, 노래 정말 좋다. 그쵸? 들으신 곡은 로미오와 하츄핑의 우정을 담은 곡 사랑의 하츄핑 중에서 윈터의 처음 본 순간, 이어서 이번에 개봉하는 사랑의 하츄핑 고래보석의 전설 중에서 눈을 떠봐 들었네요. 제희 유하가 불렀습니다. 맞아요. 오늘 정답은 사랑의 하츄핑, 하츄핑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정답 쉽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온갖 애니 주인공 다 나왔어요. 미니언즈, 도라에몽 등등. 맞아요. 얘네들도 못지않게 귀염으로 무장한 친구들이죠. 4385님, 하츄핑? 아주 조심스럽게. 하츄핑 좋아하는 조카 때문에 탈탈 털리는 중. 맞아요. 그래서 파산핑 이런 별명 있잖아요. 하츄핑. 네. 핑 친구들이 벌써 150명 이상 나왔다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핑 모으는 취미 있으면 어떡해요, 애기가? 아. 8701님, 하츄핑. 나는야 정답 맞추는 부천의 정답핑. 청소핑 강디, 항시 응원해요.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답핑님. 3098님, 하츄핑. 저는 집에서 사는 귀차니핑입니다. 배달앱은 누구보다 빠르게 켜지만 분리수거는 내일의 저에게 슬쩍 밀어둡니다. 하셨습니다. 핑 붙이니까 다 귀엽다. 귀엽네요. 귀차니핑님. 네, 귀여우십니다. 0074님, 사랑의 하츄핑. 고래보석의 전설. 조카만큼 저도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네. 하츄핑. 왜 하츄핑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대요. 그 애기들이 하트를 이렇게 하츄, 하츄 이렇게 발음해서 또 사랑의 추 말끝마다 이렇게 추를 붙이는 것도 너무 귀엽고, 그래서 하츄핑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트에서 하츄 이렇게. 네, 오늘 퀴즈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에게는 개별 문자를 드리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자는 최영문 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엽기적인 그녀. 네, 어제 영사배에서 이무일님이 좋아하시는 최애 영화로 꼽아주신 영화, 그 중에서 신승훈의 I Believe 듣고 오겠습니다.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마징가 제트님, 뭔 소린지 머리 핑핑 도네 하셨습니다. 하긴 핫쇼핑 모르고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못 보셨으면 정말 그들만의 리그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네요. 마징가 제트님, 네, 영사배 한번 보시고 핫쇼핑은 한번 우리 같이 보아요. 근데 남들이 다 재밌게 본 거는 얻는 게 있더라고요. 뭐 만화든 영화든 어떤 장르든지.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농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8: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8: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9: 경동 나비엔.
1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11: 노무법인 폐
10: 1544-7575.
1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1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4: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5: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6: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7: 영월이래요.
16: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7: 영월이래요.
16: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7: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6: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습도도 정말 높고 진짜 좀 더운데 오늘 함께하는 한 시간 좀 좋은 음악도 듣고 했는데 더위도 날아가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좋아하는 일이 아무래도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일, 라디오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연극하면서 좀 연기하는 것도 참 좋아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참 즐거웠습니다. 비야 적당히 좀 와주라 제발 하셨는데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19자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코앞에서 놓쳤어요. 잠깐 사이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아 뛸까? 뛰어? 고민하는 사이 신호등불이 바뀌어버리는 아, 다음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은 겨우 몇 분 차이지만 그 시간이 엄청 그쵸 까마득하게 느껴지죠. 날도 더운데 비도 오는데 아, 무엇보다 아쉽게 놓쳐서 더 그래요. 아, 나 저거 탈 수 있었는데 나 갈 수 있었는데

눈앞에서 아쉽게 지나가버린 그 몇 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털어버리고 기분 좋게 기다려지는 시간을 한번 떠올려볼까요? 일단 우리 퇴근 시간 엄청 기다리죠. 월급날도 기다리고요. 여름휴가 또 방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렇죠. 아이들 개학 그리고 시원선선한 가을까지 아쉽게 가버린 날들은 이만 접고 기다리면 와줄 그런 시간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기다릴 게 있다는 건 또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니까요.

0: 7월 22일 수요일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오늘 첫 곡은 박진영 서머 징글벨이었습니다. 낯선 목소리에 낯선 바이브. 그렇죠? 넌 누구냐부터 해서 뭐 수영님 무슨 일 있나요? 예, 남기시는 분들 계시는데 수영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예, 내일은 없습니다. 딱 하루 오늘 일일 DJ로 함께하게 됐고요. 저는 CBS 아나운서 송정훈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선 훈디라고 불리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오며 가며 우리 CBS 애청자분들은 다 한 번쯤 스쳤던 인연이고요. 예. 제가 예전에 올댓 재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고 진행한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음악 FM에 와봤는데 반겨주시는 분들도 게시판에 보여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스페셜 DJ로 함께하게 된 송정훈이라고 합니다. 오프닝으로 기분 좋게 기다리는 시간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퇴근 시간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점심시간도 완전 기다리잖아요. 뭐 먹지? 아침부터 메뉴 막 생각해놓고 기다렸던 요 시간, 점심시간, 또 좋은 노래들 들려드리면서 밥친구 돼드립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0: 너무 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1: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라붐 상상 더하기 들었고요. 앞서 시크릿의 별빛 달빛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목단이님.

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송정은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저 사무실에서 지금 혼자 점심 먹으며 들으니 너무 좋은 거 있죠.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짧게 사연을 주셨는데 약간 지금 비도 흩뿌리고 그렇죠. 사무실에서 혼밥인데 내 사연이 이렇게 소개가 된다? 야 이러면 뭐 굉장히 짜릿하죠. 예. 또 작은 또 추억이 하나 만들어지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 커피 쿠폰 오늘 우리 수영님이 많이 드리라고 얘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예, 커피 쿠폰 드릴게요. 목단이님께도 드립니다. 예, 시원한 한잔 하셔요. 그리고 뽕구님도 사연을 주셨는데 스위스로우 이노진 씨랑 목소리가 비슷하시네 크크크 하시면서 이거 칭찬이죠? 예, 이노진님 고맙습니다. 예.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스위스로 이노진님이랑 같이 해요. 예, 야구 유튜브 채널 463이라고요. 예, 우리 수영님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예, 지금 제가 모처럼 왔는데 한번 검색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야구 유튜브 그냥 숫자 463, 463 치면 나와요. 그래서 예, 그 자기 응원하는 팀 그 중계는 아니지만 일주일 동안 야구 경기 보고 이런저런 얘기 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토크입니다. 예. 463도 많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요 곡 듣겠습니다. IU, Raindrop, 윤하, 빗소리.

50/50의 큐피드 들었고요. 화사의 So Cute 5505번으로 청하신 곡까지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8000번으로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야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튜브 거기에서 야구 463이 무슨 의미인가요?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야구에 대해 궁금해지네요. 라고 아싸 한 분. 예. 일단 구독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예. 알려드리면은 이게 그 수비수의 고유번호라는 게 있거든요. 어렵죠 벌써. 예. 뭐 1루수가 4, 유격수는 6, 1루수는 3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병살타는 혹시 들어보셨을라나? 병살타? 예. 모르겠다. 그냥 뭐 아무튼 2루수가 잡아서 2루에 아웃, 다시 1루에 아웃 시키면은 이게 4, 6, 3 병살타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웃 카운트 두 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도 두 배, 예. 어떤 뭐 그런 의미로 두 배 더 재미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어서 4, 6, 3이라고 정했고요. 예. 구독, 좋아요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8000번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아, 5505번님께서도 So Cute 신청하신 분이신데 오늘 하루 한정판 DJ 손디님, 아 저는 예, 송디 혹은 훈디, 네, 뭐 아무렴 어쩌습니까. 예, 오늘 하루인데 두 시간 동안 잘 들을게요. 반가워요. 환영합니다. 근데 비 좀 이제 고만았으면 좋겠습니다. 방학식 마치고 돌아온 딸과 함께 방송 들어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이제 시작입니다. 그죠? 예, 지지고 볶는 그 여름 시즌 삼시세끼 고민해야 하는 시즌이 왔는데 아, 올여름 좀 덜 매운맛으로 웃으면서 잘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게시판에 여기가 맞아요? 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채널 잘 찾아오셨고요. 이수영님 아주 매우 건강하십니다. 내일이면 만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참여하는 방법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같은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시거나 인터넷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수빈님께서 청하신 곡 윤종신 해변 무드송 듣고요. 핫지와 TJ 남쪽 끝섬.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

0: 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스테롤!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정연케어.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마더스테아!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5: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6: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광고 전에 들으셨던 곡은 이찬혁, 멸종위기사랑이었고요. 1부 마지막 곡은 김건모,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듣고 2부에서 뵐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4: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5: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4: 지금 홈픽해.
3: 홈픽.
4: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3: 홈픽.
4: 홈픽.
6: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7: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0: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2부를 여는 곡 이현도 사자 후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채널 잘 찾아오셨고요. 맞습니다. 여기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오늘 수영님 매우 건강하시고 뭐랄까 어떤 더 큰 호통을 위해서 오늘 하루 충전 중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만날 수 있어요. 수영님. 네. 오늘 게시판에 선곡에 관한 굉장히 너무 좋다. 예. 사연 주셨는데 그죠? 오늘따라 유독 더 날씨와도 잘 어울리고 예, 우리 손명희 PD가 지금 영혼을 갈아가지고 지금 예, 선곡 중인데 2부에서도 좋은 곡들 지금 많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열려 있고요. 인터넷과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메디.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임창정 늑대와 함께 춤을 들었고요. 터보의 트위스트 킹 그리고 코요테 I love rock and roll, rock and roll. 이죠. 예, 요것까지 세 곡을 이어서 쭉 전해드렸습니다. 예, 굉장히 흥겨운 시간이었고, 게시판도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예, 사연이 많이 오네, 여기가. 예, 진짜 좀 이건 부럽다. 1200건 가까이 도착하고 있고, 예. 개중에는 우리 또 아침에 샬롬 CCM 들으시는 저희 애청자분들도 저 주눅들까봐, 예, 헤매고 있을까봐 지금 탁 와가지고 응원차 방문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예, 많은 분들 2부까지 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02번으로 사연을 주셨는데 저 외근 나왔습니다. 거래처 업무 보고 차 타러 가는데 갑자기 비가 오더니 저 비 쫄딱 맞고 또 차를 출발시키니까 비가 멎네요. 아, 이런 상황 뭐 있지 않나? 뭐 무슨 법칙? 예, 업체 도착해서 내리려니 또 비가 야. 이거 안 맞네 타이밍이. 우산 오늘 딱 하루 안 챙겼거든요. 아주 혹독하게 가르침을 받는 느낌입니다. 다행히 오늘 선곡과 진행 너무 좋고요. 대타라고 안 믿겨요 라고 고맙습니다. 예, 뭐 사실 오늘은 선곡이 다 하고 있고 예, 우리 540 PD님 지금 땀나고 있고 예, 열일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법칙이 있지 않나? 근데 운도 그래요. 사실 이렇게 평균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지 않나? 머피의 법칙. 아, 그래, 머피의 법칙이야. 예. 그러면 이게 다 이렇게 수렴됩니다, 이게. 이제는 이제 좋은 일, 왕창 몰릴 예, 그런 또 타이밍이 올 겁니다. 5802번님, 예.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0382번으로 훈디 톤이 너무 올라가 있네요. 크크크크.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예. 저 아침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저 신랑이랑 평창으로 휴가 가고 있습니다. 저 설렘의 시간이고요. 즐거운 휴가 보낼 수 있기를. 소커피 쿠폰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라고 남기셨는데. 그냥 커피 쿠폰 말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 휴가 부럽네. 휴가. 예. 평창 쪽으로 가시는군요. 저는 이미 좀 빨리 다녀왔어요. 휴가를. 여름 휴가를. 극성수기를 피해서 7월 초에 다녀왔는데 자 오늘 지금부터 이 휴가 예, 쉼도 좀 누리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사진도 예, 어떻게 인생샷 잘 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하는 마음 담아가지고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예. 자 이어지는 곡은 아 이 곡 너무 좋아하는데 아 미쳤다 진짜 625번님 청하신 모노의 파라다이스 성시경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굉장합니다, 지금. 예. 오사공 PD 도핑 테스트 해야 할 듯부터 해서 게시판에 오늘 성공 무엇? 크, 성공 미쳤네. 긍정적인.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우리 0302번님 청하셨던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 들었고요.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이 곡은 9437번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아, 오늘 진짜 음악에 취한다. 푹 빠진다. 곡이 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선곡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국가가 허락한 좋은 방송.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오늘 하루 일일 DJ 아나운서 송정훈이라고 합니다. 7045번으로 낯선 하지만 달달한 보이스를 들으면서 걸어요. 비 오지만 음악으로 리듬 타며 또 걸으시는구나. 걷다가 사연 보냅니다. 마포에서 용산까지 걷는데 이게 땀인지 빗물인 시인이에요, 이 정도면. 아, 거의 뭐 뮤직비디오 주인공 아닙니까 지금? 혼자 걷고 있어. 분위기를 어떤 연료 삼아가지고 마포에서 용산까지. 아, 다 걷고 나서 시원한 커피 즐길래요? 라고 정혜선님 남기셨는데 커피 쿠폰 드립니다. 아, 마지막까지 주인공 되셔야죠. 그리고 디딤돌님께서 학교 조리실에서 근무하다 보니 너무너무 더웠는데 오늘부터 꿀맛 같은 방학입니다. 야호! 시원한 커피 한잔 보내주실 거죠? 라고 남기셨는데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급식실 조리하시는 거죠. 이것도 불 앞에서 음식을 하실 텐데 예, 너무 애쓰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달콤한 방학 보내시고요. 예, 시원한 커피 한 잔 주실 거죠 하셨는데 당연히 꿀 같은 커피 한 잔 보내드립니다. 디딤돌님께도. 예. 그리고 신청곡 드릴게요. 한계라는 닉네임 사용하시는 분 청하신 브라운 아이드 소울 피처링 한효주 그대

0: 연간 임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제조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연료.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8: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8: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12: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1: 영월이래요.
1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1: 영월이래요.
1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13: 올바른 품질하면?
12: 올품.
13: 올품하면?
12: 올바른 품질.
1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2: 올바른 품질. 올품.
1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5: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16: 끝곡으로 스위스로 하이파이브 흐르고 있고요. 내일은 이수영님 돌아옵니다. 저는 물러갈게요. 송정훈이었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드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3: 뉴바옴,
2: 장 건강에도
3: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빠가살이라고 부르는 민물고기의 정식 명칭은 동자게인데요. 동자게가 빠가살이로 불리게 된 이유는 독특한 습성 때문입니다. 동자게를 물 밖으로 잡아 올리면 가슴 지느러미를 마찰시켜서 빠각 빠각 하는 소리를 내는데 낚시꾼들이 그걸 빠각거리는 살이라고 불렀고 이게 줄어서 빠가살이가 된 것이죠. 그 어떤 방송사고에도 삐걱거리거나 빠각거리지 않는 신중한 DJ 한동준은 점점 더 뜨거워지는 여름에도 시원하고 청량한 음악으로 여러분의 귀를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22일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수요일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On and On and On 아바의 노래로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아바가 원래 이 여성 보컬은 코러스만 했고요. 남자 보컬들이 노래를 했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완전 그 북유럽 특유의 프로그레시브 락 그룹

0: 곡이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게 약간 어려운 정도의 약간 그 몽환적인 그런 프로그레시브 락을 하는 그런 팀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는 이 저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의 스웨덴 대표로 나간 거죠. 거기서 워털루라는 곡으로 대상을 받으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여성 보컬을 앞에 내세우고 아주 파퓰러한 그런 그룹이 된 거죠. 그래서 아바의 노래들 작품들 물론 히트곡도 히트곡이지만 히트곡이 아닌 곡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요. 그런 프로그레시브적인 요소들이 딱 항상 있습니다. 뭐 이 온앤온앤온도 그렇고 뭐 이글이나 The Name of the Game 같은 곡들 들어보면 굉장히 그 하여튼 앞서가는 심오한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악기 배정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세계적인 그런 최고의 밴드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5528번으로 활기차게 출발합니다. 그러셨고요. 깜별이님이 찬 걸 많이 먹었더니 배탈 나서 지금 열흘째 생고생하고 있다고요. 죽을 먹어야 돼서 지금 누룽지 삼계탕 먹으러 왔어요. 다들 음식 조심히 드세요. 여름에는 음식 조심해야죠. 네. 엊그저께 카레를 끓여가지고 제가 모처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딸들을 먹이려고 해놨는데 한번 먹었어요. 한번 먹었는데 어저께 끓여놓는다는 거를 데펴놓는다는 거를 깜빡해갖고 다 쉬었더라고요. 오늘 다 버리고 왔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6268번으로 빠가사리 얘기로 시작해서 결론은 FM팝스로 끝나는 전개는 뭘까요? 그러셨죠? 그게 뭐든 나중에는 FM팝스가 진리라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뭐 무슨 말을 해도 다 결론은 FM팝스입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가수가 누군지 노래 제목이 뭔지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0: 대용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3: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4: 새벽밤 김치.
3: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0: 큐큐큐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한 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Bob Seger and the Silver Bullet Band의 노래 Still the Same에 이어서 Smokey의 Changing All the Time, Eagles의 Take It Easy, 그리고 로보의 A Simple Man까지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왕눈이님이 오전에 비가 오더니 지금 그쳤네요. 편안한 오후 되세요. 그러셨습니다. 비가 사실은 좀 오는 둥 마는 둥 아닌가요? 나 집에서 나오는데 조금씩 조금씩 내리니까 비가 오는 것 같지도 않고 우산 쓰기도 약간 좀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아 물론 저 장소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죠. 제육볶음님이 당진은 비 그치고 나니까 후덥지근하네요. 후덥지근합니다. 아무래도 습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불쾌지수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음악 들으시면서 조금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545번으로 날씨가 너무 더워갖고 어디 나설 엄두가 나질 않아요. FM 팝스와 함께 시원한 방구석 모드 즐깁니다. 그러셨어요. 잘하셔서 잘 생각하신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아유. 음휴시인님이 에어컨도 축복입니다. 외국에서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려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든대요. 아 그래요? 어디가 그래요? 어디? 하여튼 다른 나라는 다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처럼 참 진짜 실외기 아무데나 설치해도 되고 뭐 허가 안 받아도 되고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두 곡입니다. 패시 클라인의 You Belong to Me. 이 곡은 뭐 밥 딜런의 곡으로 워낙 유명한 곡 가수들도 엄청 많이 불렀는데 오늘은 패시 클라인의 특유의 그 블루스 스타일로 블루스가 아닙니다. 블루스 남녀가 이렇게 부둥켜 안고 추는 춤이죠. 블루스 You Belong to Me 패시 클라인 식으로 불렀습니다. 스키터 데이비스의 The End of the World까지 두 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 줄거리나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반전이나 명장면을 기억하곤 하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영화의 장면이 아니라 바로 음악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서대문 화양극장에서 본 영화는 아마데우스였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중학생들이 보기에는 꽤 어렵고 긴 영화였죠. 친구들은 지루하다면서 떠들었고 어떤 친구들은 몰래 밖으로 나가기도 했지만 저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배우가 어떤 연기를 했는지 솔직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영화관을 가득 채우던 모차르트의 클래식 선율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날 이후 음악을 듣는 저의 귀는 달라졌고 모차르트라는 천재가 남긴 음악은 저의 감성을 흔들어댔습니다. 저는 모차르트와 마이클 잭슨이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이기도 했지만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아야 했고 또 어린 시절에 결핍을 안고 평생을 버텨야 했으며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는 점도 비슷하거든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저는 두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시간이 나면 헤드폰으로 영화 아마데우스의 음악을 듣습니다. 드라마도 예외는 아닌데요. 베토벤 바이러스가 방송될 때는 한동안 베토벤의 음악만 들었습니다. 위대한 음악가들의 삶을 알게 되고 그들의 음악을 다시 듣는 순간순간마다 온몸에는 전율이

흘렀죠. 저는 중학교 2학년 이후부터 팝송에 빠졌고 영화도 음식이 음악이 중심이 되는 작품들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비틀즈의 노래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I Am Sam이나 프레디 앤 머큐리의 삶을 그린 보헤미안 랩소디, 그리고 최근에 개봉한 마이클 같은 영화들이요. 이렇게 뮤지션들을 소재로 한 영화가 나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극장으로 가서 가장 좋은 사운드로 영화를 감상하곤 했습니다. 저에게는 영화를 보는 것도 좋지만 음악을 듣는 일이 더 즐겁기 때문이죠. 제 인생은 이렇게 음악과 함께 흘러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영화 한 편보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평생을 함께하는 음악이 있으신가요?

내 마음의 보석성 Rock Me Amadeus 팔코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음악 영화 좋아하시는군요. 오늘의 주인공은 김포 경기도 김포시 전원로에서 조진호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운양동이군요. 운양동. 운양동에 사시네요. 참 그 아마데우스도 재밌게 봤고요. 음악 영화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히트하는 편입니다. 몇 개 빼놓고는 아마 음악 영화가 굉장히 크게 히트했을 거예요. 보헤미안 랩소디도 그렇고 락앤맨도 그렇고 마이클도 꽤 많은 분들이 본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확실히 음악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영화도 좋아하지만. 생크림님이 저와 비슷하시네요. 저도 비긴어게인 마이클 등 음악 영화는 꼭 찾아봅니다. 클레오파트라님도 역시 사연자님 저랑 비슷하신 듯. 가을은 선물님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화 보러 가서도 음악에 매료되죠. 그러셨습니다. 사랑룡님이 아마디우스 야한 거 나옴 깜놀. 그랬어요? 장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행님이 모차르트를 질투하고 시기한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러셨어요. 아, 살리에르. 살리에르가 그러잖아요. 저 영화 속에서. 왜 모차르트는 저 천재적인 곡 만들 능력을 주고 저는 곡을 보는 그런 귀만 준 겁니까? 신이요! 하면서. 부자부동산님이 아 음악의 위대함. 토시리님은 보헤미안 랩소디가 기억에 남아요. 음악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영양제라고 생각해요. 그러셨습니다. 맞습니다. 참 음악 영화는 굉장히 그 보고 나면은 그 음악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죠. 보헤미안 랩소디 개봉한 다음에 그 퀸의 노래가 다시 신청곡으로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그 유명한 그 러닝 셔츠 입고 노래 부르는 프레드 머큐리가 생각나네요. 동태님은 저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가 생각나요. 그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음악은 저 마크 노플러가 음악을 담당했었죠. 이렇게 대중음악가가 음악을 맡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는 않고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굉장히 인기가 있죠. 아무래도 좀 대중적이니까. 동태님이 원스 랄랄랜드.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여행님이 영화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친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또 최강희의 영화 음악이 또 인기가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 영화에 나오면 또 오랫동안 기억이 남죠. 조진호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나 서머의 로미오, 올리비아 뉴튼 존의 하트 어택 두 곡입니다.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6: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8: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9: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한동준의 FM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신기로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션에서 2인 조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젤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젓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버지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쟈니 마티스의 A Time For Us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집에서 홈피캣
1: 홈핏.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피캣
1: 홈핏.
0: 방문 택배도 캣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게임을 하면 21% 감소, 산책은 42% 감소, 독서는 무려 68%나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음악 감상을 하면 61% 감소한대요. 게임이나 책은 취향을 타고, 산책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데요, 음악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음악들과 함께 장마철 눅눅한 기분 확 날려보시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김승진 유리창에 그린 안녕이었습니다. 하, 여러분 그 유리창의 그림도 이렇게 그려보고 글씨도 써보고 누군가 이름도 막 적어보고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하, 그랬던 추억들 그런 감성들이 떠오르는 두 시간입니다. 가요 속으로와 함께 하시면 그런 시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도우미 연결서비스 검색창에 청양케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여진 그리움만 쌓이네. 9095번으로 신청하셨고요. 둘다섯의 긴 머리 소녀는 9544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안경옥 씨가 베란다에 삭소롬 꽃이 활짝 피어서 기분이 좋아요. 이런 소소한 행복 좋은 것 같아요 하셨는데 삭소롬 이 꽃들의 이름들이 참 새롭고 종류도 참 많죠. 제가요 사진을 찾아봤거든요. 이 보라색의 작은 꽃들이 이렇게 흐드러져 있는 모습, 이야 이거 정말 예쁜데요. 삭소롬 이런 화분 하나씩 장만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장마 때문에 러닝을 못해서 계단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이거 좋은데요. 날씨 영향도 안 받고 하루에 천 계단 목표로 열심히 해보렵니다. 0267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이야, 이거 너무 좋은 운동이죠. 정말 날씨 뭐 이런 거 상관이 없잖아요. 며칠 하다가 말다가 뭐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좋을 듯해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 하죠.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오늘 베스트 사연 결정합니다. 선정되신 분께 샌드위치와 커피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오늘 어떤 사연들이 있을지 기대됩니다. 김혜림, 날 위한 이별, 전호용 씨 그리고 6372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서울 패밀리 이제는 신청하신 분은 남왕진 씨였고요. 김경호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이 노래는 임진규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제 133번째 만남 기대하고 있죠.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돼요. 이름, 나이,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분과의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살짝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세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6545번으로요 건강 체크한다고 큰 맘 먹고 스마트워치를 샀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방금 화장실도 다녀왔는데 말이죠. 아, 나는 귀찮은데 아내는 아유 임자 만났다고 좋아합니다. 기계까지 잔소리를 하는군요 이제. 자 여러분 잔소리는 말이죠. 사랑입니다. 맞나요? 홍지연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백미현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김동환 씨의 목소리 묻어버린 아픔이었습니다. 김주희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박종국 씨 축하드립니다. 26살 아들이 여자친구랑 결혼하겠다고 하네요. 우리 부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올 12월에 상견례도 계획하고 있다기에 참 기특하고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요. 26살이면 요즘 분위기에는 굉장히 일찍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이 일찍 안정적으로 시작한다는 거니까 또 멋진 계획일 듯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저요, 식겁했어요. 그림 그리는데 발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툭 쳤는데 으아, 세상에 도마뱀이었습니다. 어찌나 놀랐는지 땀이 비오듯 도마뱀도 정지. 아무튼 풀숲에 놔줬습니다. 다시 겪고 싶지 않아요. 8137님. 아유, 소름 돋아요. 아유, 닭살이 확 돋는 거 봐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괜찮아요? 아유, 이게 차분한 음악으로 마음의 치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마뱀. 너를 처음 만난 그때. 아니요. 박준하 씨의 너를 처음 만난 그때. 0707번으로 신청하셨네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8: 1533-1566 세라하임.
9: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한 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1: 경동 나비엔.
12: 올바른 품질하면
13: 올품.
12: 올품하면
13: 올바른 품질.
1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이범학 씨의 마음의 거리였습니다. 1405 그리고 4235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부활 Lonely Night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모바일 주문 간편한 사모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사모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사모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르

0: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3: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4: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3: 지금 홈픽해.
2: 홈픽.
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3: 홈픽.
5: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왁스의 노래 황혼의 문턱,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어요. 오늘 선곡이 눈물 날 정도예요. 노래와 사연만 들어도 너무 좋습니다. 6617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그렇습니까? 그 왜 음식 만들었을 때 맛있다고 해주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저도 지금 그런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도 좋은 노래들 맛있게 감상하십시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빵타.

0: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0: FM.
1: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김문정 씨.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박선미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73년생. 89년에 서울 영등포 여자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한 박선미입니다. 선미는 말이 많지 않은 친구였어요. 제가 계속 떠들고 선미는 계속 웃기만 했죠. 특히 그림을 잘 그렸는데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졸업하면서 취업을 했지만 박선미는 미대에 입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의 미술 선생님이 되었죠. 선미가 작품 발표회를 할 때 갔던 기억도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회사 때문에 평택으로 이사를 하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조용한 성격에 그림을 잘 그리고 자기 꿈이 확실해서 멋있었던 박선미. 지금은 얼마나 멋진 중년이 되어 있을지 참 궁금하고 보고 싶습니다.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안치환 오늘이 좋다였어요. 1973년생이시고요. 89년에 서울 영등포 여자상업고등학교에 입학했던 박선미 씨. 아, 그림을 참 잘 그리셨던 박선미 씨. 혹시 라디오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소개되신 김문정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3번째 만남 기대해 봅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시면 돼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동묘 빈티지 가게에서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지금은 손님이 없습니다. 좀 지루하네요 라고 0346번으로 주셨네요. 아, 동묘 빈티지 가게 여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손님 없을 때 이럴 때 가요 속으로 해서 들려드리는 노래 같이 불러보실래요? 0346님 기분 전환 되실 거예요. 신이님이 신청하신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유진 눈물 한 방울로 사랑은 시작되고.

강승모 씨의 무정 블루스, 김성윤 씨가 신청하셨고요. 이순길 씨의 끝없는 사랑은 501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모든 노래들이 이렇게 흥얼거릴 수 있는 편안한 곡들이었습니다. 2109번, 어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 다녀왔어요. 변이성 협심증이라고 하네요. 죽다 살았습니다. 세상이 새로 보입니다. 승화형 목소리도 좋고 장마 기간도 다 좋아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많이 놀라셨죠? 이런 일 있고 나면 정말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건강하십시오. 그래야 더 많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6569번 해내셨군요. 휴가를 앞두고 바닷가에서 멋진 몸매를 뽐내고 싶어서 몇 주 전부터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했어요. 허리둘레가 2cm 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여름 휴가 때 멋진 수영복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 결실을 맺는 모습, 이야, 6569님 멋지십니다. 근데 너무 빼시면 있던 옷들이 안 맞아요. 미도와 파라솔 슈퍼스타 0504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은 박준선 씨의 신청곡입니다.

강호달님의 목소리로 들어본 외로운 사람들 993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는데 아 날씨에 참 잘 어울려요. 매력있는 보이스. 자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사정상 보이는 라디오는 쉴게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943번으로요. 오늘 이 노래를 하루 종일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제발 들려주세요. 맞습니다.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 노래 멜로디 가사가 딱 그래요. 오늘 저랑 같이 제대로 불러보실래요? 배따라기의 노래죠. 은지. 시작해볼게요.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소리질러 고려 깊어져
4: 반총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해바라기의 사랑이에요. 이 노래는 6774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오늘 베스트 사연입니다. 처음으로 스마트워치 사서 그 기계한테 잔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6545님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예.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은요, 김태영 씨의 노래죠. 오랜 방황의 끝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짝을 찾자면 울긴 울어야 하는데 비 오면 몸이 식어서 울 기운도 없고 빗소리에 울음소리 묻히기는 싫어서 가만히 엎드려 날이 개기를 기다려요. 괜히 빗속을 쏟아니며 헛기운 빼지도 않고 비 안 오는 대로 도망 안 가고 제자리 지키면서 오락가락 비에 울락말락하며 사는 요즘 매미. 때에 맞춰서 틈틈이 그 와중에 참 잘 살죠. 매미가 울면 장마가 끝나간다는 건데 장마든 장마 같은 시간이든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매미에게 하는 말 우리한테도 해봅니다.

0: The Wonders의 That Thing You Do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매미 중에 소요산 매미랑 털매미는 6월부터 울기 시작한대요. 참매미하고 말매미는 장마가 끝나고 7월 말쯤에 본격적으로 운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매미종들이 거의 다 울어대는 시절이에요. 기후 변화로 또 오락가락 비에 매미들이 정신없다는데 그런 와중에도 울 수 있을 때 짝에게 구애야 할 수 있는 그때를 놓치지 않으니 참 대견합니다. 비 그치고 아까 오후에 잠깐 나가봤는데 CBS 주변에도 매미가 어쨌든 좀 힘차게 울기는 울더라고요. 남부지방은 비가 너무 안 와서 탈이라는데 그런 데는 비가 좀 와주고 너무 많이 온 충청도는 좀 그치고 이제는 쨍한 하늘 아래 맹렬히 울어대는 매미 소리를 들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여름의 맛이 또 있으니까요. 7월 22일 수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의 생일입니다. 쌍둥이 남매와 엄마인 제가 생일이 같습니다. 심지어 띠도 셋이 같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흔치 않은데 자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9401님이세요. 축하드립니다. 가족 세 사람이 쌍둥이니까 두 사람, 거기다 엄마까지. 야, 진짜 오늘 파티? 페스티벌? 예, 이런 거 좀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축하드려요. 샤니스의 I love your smile 들으셨고요. UB40 Can't help falling in love. 이 노래는 4725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용인 하늘이 미쳤나 봐요. 비가 억수로 오다가 해가 쨍쨍하다가 지금 찜질방에 온 것 같아요. 별솔별하하랑님. 출근할 때 비 오고 퇴근할 때 비 안 오고 우산은 지팡이로 사용하고 있어요. 바람이님이시고요. 도로는 흠뻑 젖어 있는데 해는 쨍하고 싱이맘님이 주셨는데 지금 다 이런 문자예요. 아니 아까 전에 비가 막 내리고 아침에 비가 내리고 중간에 또 쨍하다가 비 오다가 다시 쨍하다가 아무튼 이런 날들이 월화수 예, 계속 반복되고 있죠. 계시는 곳은 어떤가요? 사연과 신청곡 이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시면 돼요. 오늘도 대단한 하루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오늘도 잘 사셨죠? 집으로 가는 길에 노곤하고 뻐근하고 뿌듯하고 홀가분 하시죠? 저는 홀가분합니다.

새로 나온 가요 세 곡을 듣고 얘기하는 콘텐츠 촬영을 오늘 오후에 끝냈습니다. 요 며칠 과제하듯이 음반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새 아침입니다. 녹음도 오늘 끝냈거든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캐치님들도 톡 보내듯이 오늘 한 거 톡톡 짧은 다섯 줄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충 산 거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Phil Collins, You'll Be In My Heart, 캔디핑님 청해 주셨고요. Wet, Wet, Wet, Love Is All Around. 이 노래는 8887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차가 엄청 막혀요. 바깥 구경하면서 저녁 스케치에서 나오는 음악 들으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1시간 반은 가야 할 것 같은데 아직 경복궁인데 일산 집까지 멀긴 머네요. 5299님이시거든요. 1시간 반 더 가야 하면 딱 지금 6시 35분이니까요. 저녁 스케치가 끝날 쯤에는 도착하시겠네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김판주님이 말씀하신 이 노래는 메리 맥그리거의 Torn Between Two Lovers 이 노래 같습니다. 4464님 청해 주셨어요. 샤를린의 I've Never Been To Me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6839님, 제 일과는 새벽 5시에 시작되고 오후 3시면 퇴근합니다. 몸도 피곤하고 비도 오네요. 러닝 포기, 침대와 한몸. 그러다 입을 팍 차고 나왔어요. 정신력으로 싸워 이긴 나 정말 대단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8441님, 투병 생활은 때때로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려 노력하고 있어요. 작은 성취에도 감사하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다짐합니다. 힘들어도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려 애쓰는 나의 대단한 하루. 아, 이토록 대단한

우리 버스 기사들은 지칠 때 이런 노래가 보약이에요. 6520님께서 이런 노래 들으셨습니다. 비틀스의 Let It Be. 9702님, 서여선님 청해 주신 노래. 이런 노래 사이먼 앤 가펑클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 7024님 청해 주신 노래. 저의 최애 팝입니다. 제가 애정하는 노래입니다. 이런 문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워낙 명곡. 두 곡을 들으셨어요. 아, 여기는요. 덕소예요. 남양주의 덕소인데 좀 전까지 비가 많이 내리다가 해가 비치면서 무지개가 떴어요. 레인보우 라디오에 레인보우 소식 보내야죠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오셨거든요. 7750님. 이쪽에 계신 분들 한번 하늘 쳐다보세요. 이렇게 이 노래 나가기 전이어서 또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지금 덕소 주변에 무지개가 떠 있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 타왕 타 시원해. 타왕 타왕 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5: 여행.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6: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8: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그치.
1: 앞서서 대단한 하루에 사연 주신 분들 두 분 계셨잖아요. 8441님. 이분이 그간 저녁 스케치에 보낸 문자를 쫙 보니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요양원 봉사활동도 하시고 퀴즈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늘 좋은 노래로 케어받으신다는 감사 인사도 잊지 않으시고 어느 날은 호랑이가 공중을 날듯이 달려오는 사진도 보내주시고 또 아무 말 없이 구름 사진, 고구마의 쌍난 사진 뭐 이런 걸 보내주셨더라고요. 8441님께는 건성으로 봐 넘겨지지 않는 것들이겠죠. 하루하루 의미 없는 순간이 없다면서 그런 순간을 저희와 나눠주신 분이세요. 정말 정말 대단한 분 8441님이셨고요. 그리고 오늘 정신승리하신 6839님 두 분께 대단한 커피 한 잔씩 나누겠습니다. 오늘 1부 마지막 곡 5802님 청해 주신 No Doubt, Don't Speak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0: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 방송에 계실 때 예비군 가는 길에 어머니가 데려다 주신다고 하면서 신청했던 One of Us를 저녁에 옮겨와서도 듣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빈님이 오셨고요. 환영합니다. 4004님 청해 주셔서 아바의 One of Us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마무리하고 집에 가려고요. 어제 해물파전을 3장 만들려다가 6장이 나왔어요. 물론 뒤늦게 온 아내에게 주방이 이게 뭐냐며 혼났어요. 오늘 퇴근해서 남은 파전 마저 먹어야 해요. 6771님께서 어제 만든 파전 사진 주셨는데 오늘은 이쪽 그 칼국수 대 해물파전 요거 들으시고 집에 가서 만든 거죠. 진짜 이분 만드셨어요. 와, 몇 장 남았어요? 이게 남은 게 맛이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맛있어요. 김밥도 말아서 그때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나중에 남은 거 맛이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맛있어요. 집에 놔둔 거 생각하면 일이 잘 되고 빨리 퇴근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가시면 다시 좀 기름 두르고 다시 바삭하게 한 번 더 구워야죠. 그럼 얼마나 맛있겠어요. 남은 거 세 장도 맛나게 드세요. 자, 2부에 오셨습니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저희 인스타 계정도 있어요. CBS FM 이브닝 인스타 계정 있는 분들 와서 보시고요. 오늘 비가 오락가락해서 사람들이 다 아 우산 뭐 폈다가 접었다가 정신이 없네. 제가 그 바질 키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란다에 바질 박스가 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뚜껑을 비가 올 때 닫고 해 나면 걷고 이런 거를 진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진 하나 찍어서 올렸어요. 구경하러 오세요. 아 팔로우도 잊지 마시고요. 꼭 해주세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6: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5: 메디힐 토너 패드.
7: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머룬5 피처링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Moves Like Jagger 들으셨습니다. 카일리 미노그 Can't Get You Out of My Head 조윤진님께 보내드렸고요. 야키다 I Saw You Dancing 이 노래는 2260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운동하려고 나오는데 비가 엄청 내립니다.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나 갈등. 안양땡님이신데 경기 광주 하늘이 뻥 뚫린 것처럼 비가 내려요. 송이님이시고요. 아우 막 또 비가 억수로 차 빵꾸 날 것 같아요. 싱이맘님이시고요. 이런 분들 계신가 하면 7650님은 갑자기 날씨가 잠깐 화창해요. 너무 좋아요. 이런 사연이 또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이구사연님께서 강아지가 쇼파에서 뛰어내리다가 발을 살짝 다쳐서 3일 정도 산책을 못했어요. 비가 오락가락해서 안 오는 틈을 타서 아파트 한 바퀴 돌고 집으로 오고 있는데 비가 또 막 쏟아져서 뛰어왔거든요. 집에 도착하니까 오던 비가 그치는 거예요. 아 진짜 얄밉다. 얄미워요. 저 퇴근할 때는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신 곳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9636님께서 어제 요양보호사 시험 보고 오늘 합격 문자 받고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온종일 침대에서 뒹굴거렸어요. 여유 있게 저녁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얼마만에 누리는 저만의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달 동안 하루 8시간씩 공부하고 그리고 열흘 동안 실습하시고 고생한 저에게 수고했다 쓰담쓰담 해주는 저녁입니다. 4174님, 저는 올해 50세가 된 취업 준비생이에요. 오래 다닌 병원을 그만두고 1년 반 쉬었거든요. 자신감 많이 떨어졌었는데 저 드디어 재취업에 성공했어요. 다시 출근하려니까 살짝 긴장은 되지만 그래도 이 긴장이 더 좋죠? 그러실 것 같아요.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3857님 청해 주신 노래 그리고 크리스티 버그의 Here is your paradise. 김태수님 청해주신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베를린 Take My Breath Away 들으셨습니다. 폴 영의 Every Time You Go Away는 5901님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간만에 아이가 아파서 라디오 들으면서 육아하는 중입니다. 5172님이시고 행신역에서 여행엔 김밥 매장 운영하는데요. 그동안 에어컨 용량이 작아서 더워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어제 9시간에 걸쳐서 에어컨 교체하고 나니까 너무 시원하네요. 3468님이세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친정집이 있어요. 내일은 친정엄마와 신랑의 생일입니다. 먹을 거 엄청 맛있는 거 많이 해서 엄마 집에 다녀오셨다고 4061님이세요. 그리고 작은 거인님도 어서 오세요. 용신 씨 한참 찾았어요. 아침물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라고 하시면서 안 되더라 보첼리님이 오셨거든요. 그 감사합니다. 잘 찾으셨어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왜냐하면 타방송을 매번 이 시간에 듣고 계셔가지고 못 찾을 뻔했는데 어떻게 지나가다가 찾으셨어요. 어서 짐 싸서 오세요. 7시 41분이고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로시님 들어주세요. 핑크 스웨트 and my worst 이어서 라우브 Paris in the rain.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 깨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8: 영월이래요.
7: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8: 영월이래요.
7: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8: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7: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9: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9: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9: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9: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10: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11: 청취하고 있던 남편 하는 말, 오늘 선곡들이 너무 좋아서 듣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온누리님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려고요. 조안 오스본의 One of Us, 섭섬 러버님 청해 주신 노래가 오늘 끝곡입니다.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0: 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그 비가 쏟아져도요. 파란 비닐우산을 쓰고 철벅철벅 걷는 게 놀이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또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까마중 열매 따먹으면서 놀던 기억이 있으시죠? 떼학볕 아래서 이렇게 한 네다섯 명이 띠를 만들어갖고 양쪽으로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막 그러면서 발맞춰 걷는 것도 놀이의 하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을 서도 같이 서니까 덜 창피하고 전설 고향을 봐도 같이 보니 덜 무서웠던 그때가 가끔씩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추억 때문이겠죠. 맞아요. 우리도 어느새 그 나이, 그 세대에 진입을 한 겁니다.

0: 맞아요. 그렇게 놀다 보면 하루가 어찌나 짧던지, 망가기, 다방구, 술래잡기, 오징어 게임, 그쵸?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저쪽에서, 현주야! 상훈아! 그리고 엄마가 부르러 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미림님도 이거 하셨군요. 행복동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현주 보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첫 곡은 자전거 타 풍경 봄을이었습니다. 자, 하루에도 보면은 몇 번씩 그대 없이는 못 살아를 외치고요, 그렇죠? 혼자 외치는 것도 모자라서 현주님 꼭좀 전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사연 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저는 그래, 없으면 못 사는 게 어디 사람뿐일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적으로 뭐 아들, 딸, 남편, 아내, 손주, 친구 그런 거 말고요. 반려동물도 말고 나 이거 없으면 진짜 못 사는 거 있지 않으세요? 그거 하나씩 얘기해 보실래요? 돋보기 없으면 못 산다라든가, 그쵸? 또 하도 여기저기 쑤셔갖고 파스 없으면 못 산다라든가, 아예 그냥 파스를 늘 들고 다니는 분 계시잖아요. 아니면 뭐 고기 없으면 나는 밥을 못 먹어라든가, 또뭐 향수 없으면 안 돼, 난 큰일 나, 그런 분들. 그러니까 나이, 성별, 직업에 상관없이 나 이거 없으면 못 산다, 그런 소중한 것들에 관한 얘기 오늘 나누면서 옛날 또 추억에 젖어보기로 하죠.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문자 참여는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2: 숭실 역자
1: 나의 꿈을 숭실 역발이 쏴.

0: 너무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빵타.
3: 타왕 타왕 타 시원해. 타왕 타왕 타 상쾌해.
2: 빵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5: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6: 관절 연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라.

0: 된다.
1: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 노래 제목 보고서 왜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예솔아 네 하고 달려가니고 너 말고 네 어머 그런 노 생각되니 야 저는 정말 너무 구식이네요. 이 노래는 2006년 네 그때 발표가 된 곡입니다. Easy Life라고 남자 듀오네요. 네 유리가 피처링해서 너 말고 네 언니 그러니까 언니를 좋아하는 거였구나. 아, 참 묘하네요. 그리고 우리 우정님 이윤수 먼지가 되어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근데 어쩜 이렇게 필요한 게 그렇게 많으세요? 우리 비옴님은 죽부인 없이 못 사신다고 잠을 못 주무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 때 이렇게 다리 가랑이에 끼고 자는 거, 다리 사이에 끼는 거, 가랑이에 좀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쓰셨어요, 비옴님이. 예, 그렇게 쓰셨어요. 그대로 읽었는데 조금 어감이 좀 그렇네요. 또 우리 별빛지우님은 김치 없이 못 살아요. 아이고 김치를 또 그렇게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은 게임 없이는 못 사는 우리 송기무님. 애들같이 근데 또 애들이 아니라 요즘 게임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게임은 저의 피로 회복제입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뭐 그러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가 하면 쪽집게가 없으면 못 사세요. 40 중반이 넘고 나니 흰머리가 계속 올라와야 돼요. 뽑아야 하느니라. 근데 흰머리가 뽑는 거 안 좋은 거 아시죠? 뽑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냥 왜냐면 거기가 이렇게 자꾸 몇번 뽑다 보면은 그 이제 모공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막히면서 머리가 더 이상 안 나온대잖아요. 차라리 흰머리라도 있는 게 낫잖아요. 아이고, 정말 없이 못 사는 것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하나 음악 들으면서 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그거 없이 못 사신 분들, 예, 바로 따뜻한 차는 지금 너무 힘드시죠?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드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경은님 청해주신 곡 이어집니다. 강수지, 보랏빛 향기.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못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사랑아, 그리운 내 사랑아, 이렇게 아픈 내 사랑아, 얼마나 아프고 더 아파야 아물 수 있겠니, 사랑아. 그런데 이게 드라마에 삽입이 됐던 곡이잖아요. 그 벌써 20년 되네요, 이 드라마도. 내 남자의 여자. 그래서 이 친구의 남편을 사랑하게 된 그런 상황이죠. 근데 혼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같이 사랑해. 그럼 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막 그런 안타까운 드라마 스토리를 다룬 그런 드라마 속의 삽입곡, 더 원의 사랑아. 3399도 6477번으로 청해 주셨고, 종현님, 장미화, 봄이 오면은, 그, Mouth and McNeil의 노래죠. 헬로와를 번안한 곡입니다. 근데 장미화 하면 우리는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그 장미화 씨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한 10년 아래 세대, 우리보다 20년 아래 세대는 그 개그우먼 장미화 씨를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홍윤정님, 성희님 청해주신 조성모, 조덕배가 함께한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그리고 강수지, 보랏빛 향기 청해주셔서 함께 들었는데, 아니, 보라색 컬러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우와. 저는요, 정말 보라색 컬러가 너무 좋아요. 어디 갔지? 아까 보라색 컬러 좋아하신다는 분 제가 찾아놨는데. 여기 있다. 선경님. 저는 보랏빛을 너무 좋아해요. 제 눈길, 제 손길이 가는 곳, 모든 곳엔 보라색이 항상 있어요. 보라색 너무 환상적이지 않나요? 저는 보라에 완전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보라가 뭐가 있나 봤더니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볼펜, 이 볼펜이 보라색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제 주변에 모든 컬러 중에 토탈 컬러가 요거 딱 볼펜 하나네요. 저하고는 정반대의 컬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조성경님. 그리고 4555번으로는 에? 치실? 물만 마셔도 저는 뭐가 이게 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도 이쑤시개에 치실은 꼭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치아 벌어져요 그러고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하지만 전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렇군요.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런가 하면 물안개님은 믹스 커피 없이 못 사세요. 저에게 식사를 하는 이유는요. 믹스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랍니다. 이 정도면 드셔야죠. 이 정도면 꼭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6201번으로는 저는요. 야구 없이 못 살아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화가 나죠. 근데 화가 나도 전 야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겨울이 싫어요. 아, 겨울엔 야구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야구를 좋아하시는 야구 팬이시군요. 자, 모든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은숙님, 왕진님 청해주신 조경수입니다. 행복이란.

0: 겨울바다님, 학철님 청해주신 디셈버라는 부제가 붙은 터보의 회상. 또 성만님이 이남우 기리른 아이처럼 너무 오랜만에 저도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또 조경수 행복이란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어요.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파로스 ERP.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지금도 비 많이 오죠. 여러분 계신 곳 금과은 빗속을 둘이서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

0: 하면서 사람은 제외하자 했죠. 근데 꼭 남편이나 아내 없이 못 산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었는데 아, 우리 코코님 사연은 꼭 읽어드려야겠다 싶습니다. 저는요, 제 남편 슈퍼맨 박종호 없이 못 살아요. 20살에 만나서 지금까지 지지고 볶고 살고 있지만 살면 살수록 전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야, 어떻게 결혼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시죠? 27살에 저의 슈퍼맨 박종호는 소방관이 됐어요. 그리고 그 험한 곳에서 고생하고 정년 퇴직을 했죠. 그리고는 제 2의 인생 개인 택시를 시작했어요. 아직도 저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단 한 명의 슈퍼맨이랍니다. 박정호 사랑해요 하셨는데 대단하십니다. 근데 27에 소방관이 되셨군요. 그리고 정년 퇴직을 건강하게 하셨어요. 무탈하게. 이번에 그 이천 대형 물류창고 화재 상황을 보니까 너무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죠. 사진을 잠깐 봤는데 이 소방관님들 식사할 곳도 없어서 너무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세상의 모든 소방 공무원님들께 제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박정호님 부인 되시는 코코님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세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곳에 따라 비가 정신없이 퍼붓다가 또 살짝 그쳤다가 또 정신 못 차리게 퍼붓고 막 그런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댁에 들어가시는 길이라면 비 맞지 않고 조심히 잘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손무현 제목 없는 시 김현주 행복한 동행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고요. 제가 1부에 나 이거 없이 못 살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랜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6: Good Music Station. CBS FM.

함께한 시간들이 자꾸 생각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냥 1분이 지나고 2분 지나고 3분이 지나도 안 나타나니 얼마나 애가 타요. 펄시스터즈의 커피 한 잔 푸하님 청해 주셨고요. 우리 천생연분님, 우리 연분님은 이태리 타월 없이 못 산대요. 살이 그냥 시뻘겋게 되도록 빡빡 밀어야 시원해요. 아파요.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픈 것 같아. 예. 요조와 김진표가 피처링 했습니다. 패닉의 김진표. 예. 그리고 요조가 함께한 좋아해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 또 신승훈 보이지 않는 사랑 2906-9663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곡 함께 들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4035번으로 첫사랑을 시작한 우리 아들 중학교 2학년인데요. 농구한다고 해서 구경 왔는데 우리 부부를 보더니 글쎄 저한테 안겨 우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여친이랑 헤어졌대요. 아이고야 우리 아들 안아줬는데 마음이 안 좋아요.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그렇게 이별을 할 텐데 부디 첫사랑 아리가 오래가지 않길 바라봅니다. 아이고 근데 여친이 같은 반 친구래요. 너무 힘들겠다. 그렇지만 우린 알잖아요. 내가 겪어야 하는 일이라는 걸. 내가 극복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그쵸? 아드님한테 토스 하나 해주세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춘자님 3097번으로 청해주신 곡 이어집니다. 최호섭 세월이 가면.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 예쁘죠 노래. 돌개바람님이 청해 주셨는데 이 곡은 1978년 대학가요제 입상곡이에요. 아마 2회 대학가요제가 아니었을까. 황은미 문채지가 함께한 달에게. 예뻐요 노래가. 또 임종환 그냥 걸었소. 1987 휴대전화로 또 송인철님 근영님 청해 주셨습니다. 진짜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어요. 임종환님. 벌써 우리 곁을 떠난 지 한 15년이 넘은 것 같아요. 너무 젊은 나이에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영도다리님의 미스터 2의 난 단지 나일 뿐 청해 주셨고 최화섭 세월이 가면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들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정임님. 월드컵은 막을 내렸지만 우리 아들 축구팀이요. 조 1위로 16강에 올랐어요. 16강. 이게 제주 백록기 대회라고 하는데 우리 차윤도 군이 그렇게 실력이 좋군요. 그런 거 보면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꿈나무들을 향한 아낌없는 응원이 또 다른 월드컵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월드컵을 또 가슴 뛰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차윤도 선수 파이팅! 우리 차윤도 선수를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뒷바라지를 하고 뛰어다니셨는지 벌써 행복한 동행 10년 하는 동안 매번 이 게임 갈 때마다 저희한테 사연을 올리셨잖아요. 멋집니다.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어지는 곡 어니언스입니다. 사랑의 진실.

0: 8327부터 전화로 또 7870번으로 청해 주신 송골매 모두 다 사랑하리. 또 영숙님 청해 주셨어요. 어니언스의 사랑의 진실 두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8809번으로 중학교 2학년 아들 기말 성적표가 나왔는데 폭망이었어요. 아빠한테 정신교육 제대로 받고 집안 분위기가 지금 썰렁합니다. 너무 추워서 에어컨도 꺼야 할 듯합니다. 아유, 중학교 2학년인데요. 중2는 정신교육이 그나마 가능하죠. 만일에 고2, 고3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참.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엄마가 잘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8809번으로 글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수능 날이 한 120일 정도 남았나요? 참, 이 수험생과 그 가족들 여름 휴가도 없고, 파이팅!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8809 휴대전화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드님한테 주면서 시원한 거 한 잔 마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외에도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이에서 세탁세제,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공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가면?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있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5: 끝곡입니다. 종갑님, 석강님 청해주신 유지하 사랑하기 때문에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019자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여럿이 있는 방에서 선풍기를 틀 때면 자연스럽게 회전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럼 선풍기는 천천히 둥근 얼굴을 돌리면서 한 사람에게 잠깐, 그 옆 사람에게도 잠깐 구석구석 골고루 바람에 나눠주죠. 내 앞에 머문 바람이 짧아 조금 아쉽기는 해도 덕분에 모두가 공평하게 더위를 식힐 수가 있어요. 좋은 것이란 그런 건가 봐요. 혼자 오래 누리기보다 콩 한 쪽을 나누듯이 여럿이 나눌 때 더 멀리 퍼지고 더 오래 남죠. 오늘 우리에게 불어온 작은 웃음이나 기쁨이 있다면 이건 역시 선풍기 바람처럼 조금씩 나눠보면 어떨까요? 내 몫은 조금 줄어들지 몰라도 우리의 하루는 그만큼 더 시원해질 테니 말입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같이 시원한 바람을 나누자는 거죠. 솔직히 너무 더울 때는 독차지하고픈 마음이 굴뚝이지만 그 마음까지도 내려놓게 하니까 어쩌면 집안에서 가장 쉽게 누를 수 있는 배려의 버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시간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보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역자
1: 나의 꿈을 숭실력발이 쏴
2: 숭실역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2: 쏴 숭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역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7월 22일 수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제이레빗이 부르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그쵸. 어떻게 보면 선풍기에 있는 회전 버튼은 참 이타적인 버튼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함께 나만 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윤상 한 걸음 더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선풍기 회전 버튼, 이타적인 버튼이다, 이런 얘기를 오프닝에서 드렸는데요. 폴라리스님, 저는 욕심꾸러기인가 봐요. 선풍기를 오롯이 혼자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 1 선풍기면 그래도 되죠. 독차지하고 싶은 날이 있죠. 잘 오셨습니다. 예전 동아리방에서 어떤 선배님께서 그 선풍기 바람 따라 계속 이동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왜 안 시원하냐 하니까 한 여후배가 계속 움직이시니까 그러죠 하고 말하니 무안해하셨던 그때 기억이 떠오르네요. 근데 반전, 그 선배님께서 아이스크림 50개를 사오셔서 한순간에 인기남 등극하셨죠. 0702님. 왜 학교 다닐 때도 무서운 선생님인데 평소에는 엄하게 하시다가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 한 번씩 크게 쏘시고 그러면 아이들이 참 좋아했던 그런 기억도 떠오르네요. 6771번으로는 뒤늦게 저는 키링 모으기에 빠졌어요. 딸 학원 끝나면 같이 집에 들어가는 길에 무인 문구점에서 하나씩 사기로 했는데 딸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진짜 우리나라는 귀여운 문구 그런 액세서리 같은 거 진짜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저도 넋놓고 사는 건 아닌데 그냥 구경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귀여운 거 참 많죠. 지금 비가 많이 쏟아지기 시작한다고 사연 주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보니까 목동도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3890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 박혜경의 레인 보내드립니다.

비가 그친 뒤 흙길을 걷다 보면 지렁이들의 행렬을 쉽게 볼 수가 있다. 길고 가느다란 몸을 늘렸다 줄였다, 몸을 둥글게 말아 끌어당기기를 반복하며 조금씩 꿈틀꿈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나아간다고 해도 영 속도가 나지 않지만 그들의 입장에선 끝없는 벌판을 지나는 것과 같지 않을까. 그렇게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지렁이가 지나간 자리에는 가늘긴 해도 또렷한 길이 남는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보는 작은 단면일 뿐, 지렁이가 만든 진짜 길은 땅 위가 아닌 땅 속에 있다.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보면 지렁이가 오가며 만든 가느다란 굴들이 실타래처럼 이리저리 얽혀있는 것. 위로 뻗은 길, 옆으로 휘어진 길, 막힌 흙덩이를 피해 둥글게 돌아간 길까지. 그 복잡한 길을 따라 공기와 빗물이 스며들고 식물의 뿌리는 부드러워진 흙을 비집으며 조금 더 멀리, 좀 더 깊이 뻗어간다. 지렁이가 지나간 자리마다 흙은 한결 부드러워지고 수많은 생명이 자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밤의 끝자락에서 지렁이가 꿈틀거린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닦는 중인가 보다. 누가 박수쳐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길을 내며 땅 전체가 숨쉴 통로를 만들고 있다. 오늘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세상은 조금씩 부드러워진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어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옥상달빛이었습니다. 히어로.

0: 세 곡이었어요. 015B의 5월 12일 그리고 조트리오의 눈물 내리는 날, 이 노래는 0075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일기예보였습니다. 소원.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7: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8: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9: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0: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1: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조이락의 노래나요 지금인가요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 홈픽
2: 홈픽
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5: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레

0: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배순 한동준 내 마음의 풍금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분을 열어봤네요. 하루 종일 일하고 육아까지 해내느라 지친 몸을 이끌고 아이를 겨우 재운 뒤 야심한 밤에 누워 이 방송을 듣습니다. 은희 씨 목소리가 좋아서 항상 큰 힐링 받고 있어요. 이 조용한 시간이 제게는 유일한 숨고르기이자 위로입니다. 힘찬이 엄마님 보내주셨어요. 우리 힘찬이 오늘 하루 잘 케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 끝에 내일 놀러와 주셔서 쉬러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프로 시작!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 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0: 공기질, 공기능,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Good Music Station CBS FM

수환님이 정해주셨던 이은미의 녹턴, 뱅크의 이젠 널 인정하려 해,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김종서의 영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제 20대 때 가장 좋아했던 곡 김종서 오빠의 영원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새님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김종서 씨 노래 좋은 노래 너무 많죠. 세 곡 전해드렸어요. 3861번으로는 혼자 즉석 떡볶이 가게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60대 꾸문 가족입니다. 종일 가게에 있다가 집에 와서 TV를 켜면 마냥 앉아있게 돼서 집에도 라디오를 사서 집안일하며 편하게 듣고 있어요. 마음만은 아직 펄펄 날 것 같은데 요즘 허리가 아파 오후에 1시간 가게 닫고 침 맞고 왔습니다. 몸이 탈라니까 괜히 마음까지 가라앉는 거 있죠. 아이들, 자녀들 걱정할까 싶어 잘 지내고 있다고만 통화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요. 네. 결혼한 아들, 딸 걱정할까 싶어 잘 지내고 있다고. 이거 사연 만약에 자녀분들이 들으시면 너무 마음 아파할 것 같아요. 네. 물론 하루 계속 일을 하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하시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길게 하고 싶으시면 건강 더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쵸. 치료 잘 받으시고 아프지 마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낙산 해변에 휴가차 아내랑 해변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파도 소리 들으면서 방송 듣고 있는데 서울에서 듣는 거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른데요. 윌리님 보내주셨어요. 아, 거기는 날씨가 어떤가요? 비가 오지는 않나 봅니다. 네, 아름다운 해변을 배경으로 독구멍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5064번으로는 꿈은 정말 오랜만에 글 남깁니다. 어린 아가들 때문에 아내랑 밤늦게 차에서 유니 씨 목소리 들을 일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데이트하고 라디오까지 들으니 너무 좋네요. 끝까지 잘 듣겠습니다. 듣고 있나요? 거미의 노래 이어드려요.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세 곡이었습니다. 2500번으로 정해주셨던 장재인, 다른 누구도 아닌 너에게, 태연, 레인,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존박의 이게 아닌데 였습니다. 라온님, 학원 강사요. 방학이라 2시간 일찍 시작하고 2시간 일찍 끝나는 첫날입니다. 2시간은 생각보다 정말 길었어요. 샤워하고 세탁기 돌리고 미역국 끓여서 참치 김치 볶음밥을 해서 밥 먹고 세탁물을 개고 또 감자도 짜놓고 이렇게 꿈음까지 들을 수 있는 시간. 원래 부지런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보다 2시간을 더 알차게 쓰신 것 같은데 마무리를 꿈음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아, 일찍 시작하는 것의 힘듦보다 일찍 끝나는 것의 기쁨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시나 봅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러닝 중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나무 밑에서 음악에 심취해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다 민망해서 비 맞고 다른 나무를 찾아 옮겼습니다. 귀여우시네요. 요즘 푹 빠진 러닝이 너무나 좋은 저는 이 시간이 오롯이 저를 사랑하는 시간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꿈엄 가족들 모두 자기 자신을 사랑합시다. 0880번으로 보내셨어요. 네, 나를 사랑하게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네요. 네, 자신을 사랑하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내일 출근을 위해 충전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들을게요. 2126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저는 언니가 둘인데 딸들이 이모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오면 귀에서 피 안 났냐고 물어봅니다. 저와 많이 다른 두 언니들은 자주 만나 여행도 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아직은 혼자 에너지 충전하는 게 좋아요.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어울리게 될지. 언니들은 이렇게 다른 저를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언니가 둘이니 든든하기는 합니다.

보내주셨네요. 이 노래는 7604번으로 청해주신 노래네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노래입니다. 새벽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3: 대학교. AI가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4: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3837번으로 정해주신 노래네요. 장범준, 추적이는 여름비가 되어. 이 노래 남겨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在当红人
1: 的 U-BOM
0: 运动할때도
1: U-BOM
0: 장건강에도
1: U-BOM 혈당도활력도장건강도종합건강기능식품브랜드뉴트리바이옴뉴바옴검색창에뉴바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0: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7: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작!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03안이 아닌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듣고 계시죠? 점원도 바로 이곳 음반 가게 안에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는 중인데요. 그럼 계속해서 좋은 음악들 함께 들어볼까요?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열심히 말하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문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았지만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 쟤들이

전에 대기실로 아침 온실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녹화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부 적응에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고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울려대.

0: CBS FM
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2: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은 보통 좋아하는 일을 시작할 때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박정민 배우는 조금 다르게 말해요. 박정민 배우는 영화가 좋아서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고 본격적인 영화인의 길을 걷는데요. 주위에선 좋은 대학을 관두다니 용기있다 라고 칭찬했대요. 그에 대한 박정민 배우의 답은 명쾌했습니다. 아, 좋아하는 일을 안 하는 게 용기 아닌가요? 정말 좋아하는데 그 마음을 접을 수 있는 용기는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건가요?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정말 바라고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간을 내고 일부러 마음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이 가고 가슴이 뛰는 경험 여러분에게도 있으셨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가슴 뛰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첫 곡은 신해철의 그대에게였습니다. 영화 골든 슬럼버 중에서 들으셨어요. 고 신해철의 삶과 음악을 그린 영화죠. 그대에게가 제작된다고 해요. 와, 박정민 배우가 신해철 씨 역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오,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그냥 영화만으로도 두근거리고, 네, 또 검토 중이라고 하니 또 굉장히 두근거리네요. 그쵸? 좀 생각하게 되네요.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는 용기.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는 용기. 저는 이게 많이 필요한데. 용기 있는 사람들은 이 용기.

0: 용기는 별로 안, 그 용기가 쉽게 나나 봐요. 좋아하는 일, 가슴 뛰는 일을 접을 수 있는 용기. 그러네요. 여러분은 뭐가 더 어려우세요? 가슴 뛰는 일을 접을 수 있는 용기. 네. 어떠신가요? 아유, 되게 재밌네요. 저는 가슴 뛰는 일을 그렇게 접어본 적이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희생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접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용기겠다. 그쵸? 멋지네요. 여러분은 어떤 용기로 살고 계신가요? 박정민 배우님, 되게 성의 있는 사람 같아요. 연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참 다재다능한데 또 성의 있는 사람. 곧 디즈니 시리즈 드라마 촬영 들어가고 소설도 출간할 예정이라네요. 잠은 자고 다니고 밥은 먹고 다니시는 건가? 도망다니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왜 도망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도망다니는 사람이 나온다고. 재밌겠다. 어떤 얘기일까요? 기대되네요. 또박이님, 정말 좋아하는 일을 안 하는 게 용기가 맞는 것 같네요. 라키님, 체험음을 안 듣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죠? 제가 용기가 없어서 매일 들어야 돼요. 심쿵. 이상랑님, 오늘 새벽에 재방송 들었어요. 그 시간도 제법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신나는 음악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첫 곡 마음에 드셨어요?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글 하나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진짜 좋아하는 일 있으신가요? 앞뒤 잴 것 없이 푹 뛰어드는 진짜 신나는 일, 그거 한번 나눠주세요. 또 좋아하는데 참고 사시는 일도 있다면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엔 오랜만에 영화 퀴즈도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선물도 다 받아가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이고요. 최영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많이 놀러오세요.
1: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네. 습한 공기를 날려버릴 시원한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영화 칵테일에서 바텐더로 분한 톰 크루즈가 멋진 칵테일 쇼를 선보일 때 흐르던 곡이죠. 리틀 리차드의 뚜디프루티. 앞서 들은 벤처스의 하와이 5-0도 신나죠? 원래는 전설적인 미드 하와이 5-0의 오프닝 테마곡인데요.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에서 유쾌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습하고 더운 날 여러분은 어떤 음악 듣고 싶으세요? 이렇게 어두침침한 날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음악 듣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좀 신나는 음악 듣고 싶으신가요? 네. 모든 걸 제치고 푹 빠져서 좋아하는 일 혹은 좋아하는데도 포기한 일 있으신가요? 여쭤봤더니요. 이너지영님, 저에게 가장 가슴 뛰고 용기 넘치고 열정적인 일을 꼽으라면 30살이 훨씬 넘어 시작했던 스노우보드였네요. 현재는 한 해에 한두 번 갈까 말까지만요. 그때는 주말마다 이틀씩 가서 구르고 달리고 뛰고 온갖 기술을 구사하며 온 스키장을 누비고 다녔더랬어요. 하셨습니다. 와, 이런 사람들 정말 멋있어요. 열정. 뭐 젊건 나이 들건 또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멋있다. 요새는 어때요, 지영님? 요새는 뭐 꽂혀 계신 거 없으세요? 초록색 우스님, 좋아하는 거 하고 살아야 싫은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버텨낼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죠. 좋아하는 거 한 힘으로 또 싫은 일도 버텨낼 수 있고, 네, 또 행복한 기억으로 힘든 일도 살 수 있고 하는 거라고. 뭐 연애도 연애 시절 초연애 때 그런 기억으로 또 힘든 연애 시절도

0: 결혼 생활도 버틸 수 있는 거라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도토리님, 푹 빠져서 좋아하는 일, 강짱 좋아하기. 좋아하는데 꾹 참는 일, 강짱 좋아하기. 좋다 표현하기, 헤헤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다 멋있게 보이지? 짱바님, 우리 강디 그거 아세요? 다음 주 월요일 체험 1000일이라는 거. 네. 짱바님이랑 청취자분들이 알려주셔서 저는 알았어요. 27일 월요일 1000일이라면서요? 그래서 우리 준비했어요.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 다 같이 서로 자축하고 또 행복한 기억 만들어 보아요. 네. 노래 듣겠습니다. 헤어질 결심 중에서 정훈이 송창식 안개.
1: 이러려고 입구에 왔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2: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들으신 곡은요, 남매의 여름밤 중에서 장현의 미련,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헤어질 결심 정훈이 송창식 안개였습니다.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 먼저 알려드릴게요. 디즈니 명작 애니메이션을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즐겨보세요.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8월 4일 저녁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고요. 하나 더 있어요. 아름다운 여름밤 야외에서 영화음악을 즐겨보면 어떨까요? 연천 DMZ 국제음악제가 주관하는 별이 빛나는 밤의 영화음악 클래식 콘서트에 초대할게요. 7월 31일 저녁 연천군 백학 자유로 리조트 야외 무대예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각각 말머리 디즈니 혹은 연천 적어주시고요. 본인 성함 꼭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네. 올리브님, 첫 출첵하고 인사 나눠요. 언제나 예쁜 말씨와 좋은 음악 감사드려요, 강희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듣는 사람 마음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실수해도 귀엽게 봐주시는 분도 있고, 실수하면은 이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실수를 하면 안 되지만, 그것도 이제 이렇게 다 다양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저께 이무인 씨 그 영상에 나온 거 보니까, 그

계획을 짜서 하는 게그 계획이 틀어지고 뭐 사고가 나고 그 망가지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가 망가지고 실수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좀 즐기라고 그 앤드쌤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댓글에 아니 그걸 어떻게 즐기지?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무일님하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근데 저는 재밌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사람이 진짜 다르구나. 모르면 서로에게 엄청 복창 터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럼 이제 퀴즈 풀러 가보실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영화 상식도 쌓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세요. 영화가 좋다, 퀴즈가 좋다,

덥고 습한 장마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시원한 극장으로 모실게요. 여름은 전통적으로 대작들을 선보이는 성수기잖아요. 역시나 올여름 개봉 영화 라인업도 화려합니다. 먼저 요즘 극장가 최고 화제작이죠. 나홍진 감독의 액션 SF 스릴러 호프. 압도적인 몰입감과 배우들의 열연, 속도감 있는 촬영, 여기에 극과 극의 평이 이어지면서 내내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데이도 출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슈트와 스펙터클한 영상이 기대를 모으는데요. 최근 주춤한 마블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더해지고 있어요. 또 있습니다.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대작 오디세이죠. 호메로스의 위대한 고전 신화를 압도적인 영상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고 해요. 북미에서 개봉했는데 평단과 대중의 고른 호평을 받고 있다네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이 어마무시한 대작들 사이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는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여음을 발사해 관객의 심장을 공격하라. 네, 기여음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친구가 사랑의 웅웅웅 고래보석의 전설로 돌아옵니다. 전작 성적도 좋아요. 어린이들의 환호는 물론 어른들의 눈물샘도 자극하며 오랜만에 한국 애니 100만 관객을 돌파했는걸요? 자, 정답 보내주세요. 2년 만에 돌아오는 속편 기여음으로 무장해 다시 한번 관객의 마음을 훔칠 사랑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이 친구는 요정나라에 사는데요. 여기 사는 요정들은 모두 그 이름 끝에 핑이 붙습니다. 핑. 선물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노래 두 곡 듣는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와, 노래 정말 좋다. 그쵸? 들으신 곡은 로미오와 하츄핑의 우정을 담은 곡 사랑의 하츄핑 중에서 윈터의 처음 본 순간, 이어서 이번에 개봉하는 사랑의 하츄핑 고래보석의 전설 중에서 눈을 떠봐 들었네요. 제희 유하가 불렀습니다. 맞아요. 오늘 정답은 사랑의 하츄핑, 하츄핑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정답 쉽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온갖 애니 주인공 다 나왔어요. 미니언즈, 도라에몽 등등. 맞아요. 얘네들도 못지않게 귀염으로 무장한 친구들이죠. 4385님, 하츄핑? 아주 조심스럽게. 하츄핑 좋아하는 조카 때문에 탈탈 털리는 중. 맞아요. 그래서 파산핑 이런 별명 있잖아요. 하츄핑. 네. 핑 친구들이 벌써 150명 이상 나왔다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핑 모으는 취미 있으면 어떡해요, 애기가? 아. 8701님, 하츄핑. 나는야 정답 맞추는 부천의 정답핑. 청소핑 강디, 항시 응원해요.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답핑님. 3098님, 하츄핑. 저는 집에서 사는 귀차니핑입니다. 배달앱은 누구보다 빠르게 켜지만, 분리수거는 내일의 저에게 슬쩍 밀어둡니다. 하셨습니다. 핑 붙이니까 다 귀엽다. 귀엽네요. 귀차니핑님. 네, 귀여우십니다. 0074님, 사랑의 하츄핑. 고래보석의 전설, 조카만큼 저도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 하츄핑, 왜 하츄핑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대요. 그 애기들이 하트를 이렇게 하츄, 하츄 이렇게 발음해서 또 사랑의 추 말끝마다 이렇게 추를 붙이는 것도 너무 귀엽고, 그래서 하츄핑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트에서 하츄 이렇게. 네, 오늘 퀴즈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에게는 개별 문자를 드리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자는 최영문 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엽기적인 그녀. 네, 어제 영사배에서 이무일님이 좋아하시는 최애 영화로 꼽아주신 영화, 그 중에서 신승훈의 I Believe 듣고 오겠습니다.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마징가 제트님, 뭔 소리인지 머리 핑핑 도네 하셨습니다. 하긴 핫쇼핑 모르고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못 보셨으면 정말 그들만의 리그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네요. 마징가 제트님, 네, 영사배 한번 보시고 핫쇼핑은 한번 우리 같이 보아요. 근데 남들이 다 재밌게 본 거는 얻는 게 있더라고요. 뭐 만화든 영화든 어떤 장르든지.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울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농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 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습도도 정말 높고 진짜 좀 더운데 오늘 함께하는 한 시간 좀 좋은 음악도 듣고 했는데 더위도 날아가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좋아하는 일이 아무래도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일? 라디오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연극하면서 좀 연기하는 것도 참 좋아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참 즐거웠습니다. 비야 적당히 좀 와주라 제발 하셨는데 오늘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 사랑일까요 중에서 제세 Look What You've Done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괜히 마음이 들뜨는데요. 그 가운데 푸른 산이나 잔잔한 바닷가에 텐트를 치는 캠핑은 단어만 들어도 설레게 만들죠. 낮에는 파란 풍경을 바라보고 저녁에는 텐트 앞에 앉아 선선한 바람을 느끼고, 물론 집처럼 편하지는 않습니다. 덥기도 하고 벌레는 많고 잠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시 떠나요. 도시에선 쉽게 느낄 수 없는 여유와 자연의 소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스름한 저녁이 찾아오면 타오르는 장작불 앞에 모여앉거나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을 바라보거나, 그때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불편함을 모두 잊게 만드는 낭만이 자연에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일보다 함께 웃고 추억을 만든 시간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데요. 이번 여름에 어딘가로 떠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22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은 비틀즈의 노란 잠수함, 리히아트 에들링어가 지휘하는 바로크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텐트 천에 비치는 여름밤의 풍경. 생각만으로도 지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덥고 뭐 벌레도 좀 있고 잠자리도 불편한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다시 짐을 싸서 떠나는 이유가 있죠. 도시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것들, 또 타오르는 장작불 앞의 고요함, 풀벌레 소리, 그리고 밤하늘 가득한 별들. 이 불편함을 다 잊게 만드는 낭만이 자연 속에 있잖아요. 이번 여름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 낭만을 즐기실 건지 궁금합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가운데 Think of Me 보내드렸습니다. 에미 로썸과 패트릭 윌슨의 노래였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쇼팽의 왈츠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콩이 엄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 앵무새가 정원님 방송을 좋아합니다. 멜로디를 비슷하게 박자 맞춰 따라해요. 신기하죠. 새들도 좋은 소리는 다 아나 봐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앵무새 영상 종종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이러나? 어쩜 이렇게 말도 사람처럼 예쁘게 하고 한번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상상만 해보는데 아유, 노래도 따라하는군요. 얼마나 예쁠까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람 하차투리안의 발레 스파르타쿠스 가운데 스파르타쿠스와 프리자의 아다지오 보내드리겠습니다. 케네스 스미스의 플루트, 폴 로데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되시죠.

아람 하차트리안의 발레 스파르타쿠스 가운데 스파르타쿠스와 프리자의 아다지오 보내드렸습니다. 케넷 스미스의 플루트, 폴 로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엄마는 평생 나를 아끼고 걱정해온 현명한 분이다. 지극한 사랑은 늘 특유의 말로 전해졌다. 딸, 요즘 바빠 보이던데 애들 밥은 잘 챙겨주고 있지? 엄마는 네가 너무 힘들까봐 걱정이야. 그래도 애들 신경 써야 돼. 금방 큰다. 걱정처럼 들렸지만 내 귀에는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니? 라는 책은으로 들렸다. 그럴 때면 습관적인 미소와 함께 엄마 괜찮아 라고 답했다. 엄마에게 서운함을 내비치면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으니까 다 너 위하는 말이지.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어쩌면 엄마도 그 말들이 가시인 줄 몰랐을지도 모른다. 가족이라서 더 힘든 지점이다. 남이 상처를 주면 관계를 끊어내면 그만이지만 가족은 그럴 수 없다. 아니, 끊어내선 안 된다고 믿기에 무작정 참고 참고 또 참는다. 그 인내가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지점에서 폭발하거나 아니면 소리 없이 나라는 존재를 갉아먹는다. 나는 후자였다. 나 역시 아이들에게 똑같은 가시돋친 말을 변주하고 있었다. 넌 왜 이것도 못하니? 성적표를 보며 내뱉은 한숨 섞인 한마디. 엄마 땐 이러지 않았는데 라는 해묵은 비교. 엄마와 아빠에게 들으며 아파했던 말들을 어느새 나도 훈장처럼 휘두르며 아이들 가슴에 생채기를 내고 있었다.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날 아이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문을 열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혀끝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엄마에게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냈다. 엄마,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아직도 부족한 어른인 것 같아서 마음이 작아져. 엄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니? 엄마 마음은 잘 알아. 근데 그 말이 나한테는 넌 아직 멀었어 라는 말처럼 들려.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뗐다. 아, 내가 한 말이 그렇게 들렸나 보구나. 그날 이후 엄마의 화법이 극적으로 바뀐 건 아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엄마의 걱정을 혼자 삼키지 않게 되었다. 아이들에게도 연습이 필요했다. 왜 이것도 못하니? 라는 공격 대신 어느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 라고 과정을 물었다.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고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귀해 라고 말해주었다. 어느 날 저녁, 큰맘 먹고 큰아이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가 너에게 했던 말들 중에 상처가 된 것이 있다면 정말 미안해. 엄마도 부모 노릇이 처음이라 배우는 중이야.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주만큼 큰데 표현이 참 서툴렀어. 앞으로는 더 노력할게. 그날 저녁 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내 옆에 슬그머니 다가와 앉았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맞닿은 어깨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다. 서툰 사과가 30년 묵은 벽에 작은 균열을 낸 것이다. 가족이라서 힘든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족이기에 바꿀 수 있는 것 또한 진실이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먼저 솔직해져야 한다. 괜찮아 라는 관성적인 거짓말을 멈추고 속상해 라고 진심을 꺼내며 미안해 라고 먼저 손 내미는 용기 말이다. 물론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골마 터질 때까지 참는 것보다 서툴게라도 말하는 것이 훨씬 덜 아프다는 사실이다. 그 짧은 한마디가 때로는 수십 년의 단단한 벽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열쇠가 되기도 한다.

행복의 열쇠라는 곡이었습니다. 들국화의 기타리스트 최성원의 노래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이은정의 책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사람도 삶도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네요. 변지민님도 와 완전 공감돼요. 그래도 속마음을 얘기한 용기가 부럽네요. 저는 아직도 온데 우리 세대가 뚫을 수 없는 가족관계의 아픔이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봄누님 하, 제 이야기 같아서 너무 공감하면서 들었네요. 말씀 주셨습니다. 5315번님은 나와 아버지 그리고 나와 아이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아이들과의 관계는 사과로 풀어낼 수 있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는 돌아가시고 나면 할 수가 없죠. 며칠 전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를 혼자 찾았는데 입관 때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어찌나 흐르던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시길.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 그래요. 이 가족관계라는 게 정말 더없이 소중하지만 또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자가 쓴 대로 뭐 좀 안 맞거나 불편하면은 적당히 거리를 둘 수도 또 심한 경우에는 관계를 뭐 끊어낼 수도 있지만 가족은 뭐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평생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관계니까 그리고 한 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정말 더없이 괴롭죠. 이 저자분의 글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가족 사이의 상처는 대부분 사소한 말에서 시작된다. 대개 의도 없이 던져진다. 그것이 쌓여 만들어낸 상처는 남에게 받은 것보다 훨씬 깊고 질기다. 가족이니까, 매일 마주치니까,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 상처는 결국 집이라는 공간에서 자가 증식한다. 하, 정말 맞는 말이죠. 그래도 되도록 빨리 아니면 늦게라도 사과하면 되는데 미안하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은 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사과하는 건 없다시피 한 일이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반대로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고요. 바꿀 수 있다면 꼭 용기 내 보시길 바랍니다. 들으신 노래 아까 전에 행복의 열쇠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좀처럼 들을 수 없는 가요였는데요. 가사 중에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들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무 아름다운 가사네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슈베르트의 가곡 겨울나그네, 빈터가이제 가운데 첫 번째 곡 구테나흐트 듣겠습니다. 밤인사예요. 안녕히.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의 노래와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슈베르트의 가곡 겨울나그네 가운데 구테나흐트 안녕히 보내드렸습니다. 바리톤 마티아스 교르네의 노래 그리고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유소음님이 아이들과 섞이기 너무 힘든 시기가 저에게도 있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다 잘 커서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근데 나는 늙네. 에이, 그런 거죠. 아이들께도 잘 키우셨으니까 얼마나 내 할 일 다 했다. 얼마나 뿌듯한 마음이시겠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음악과 함께 그 시간들, 편안한 시간들 보내세요. 그레이스님이요. 계속 글을 올리시는데 비공개로 올리시는데 아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거 비밀글로 아마 설정을 한번 해놓으신 다음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만 보이거든요.

다른 청취자분들과 소통이 안 되고 계시니까 비공개의 글을 다시 공개로 바꾸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쇼팽의 왈츠 9번 A플랫 장조 고별 듣겠습니다. 이 왈츠는요, 쇼팽이 1835년에 작곡한 작품인데요. 이 고별이라는 제목은 쇼팽이 연인으로 알려진 마리아 보진스카에게 작별의 의미를 건넨 작품이라는 전승에서 비롯됐는데요. 쇼팽 자신이 붙인 공식 제목은 아니고요. 또 이 곡은 쇼팽 생전에는 출판이 되지 않았고 사후인 1855년 친구 율리안 폰타나에 의해서 출판되었습니다. 저는 이 왈츠가 조금 특별한 기억이 있는 게 영화 그린 카드라고 제가 참 좋아한 영화 1990년도 영화가 있어요. 제랄드 바르티오하고 앤디 맥도에 나온 영화인데 제가 이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또 클래식 음악이 살짝 들어가면서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이 제랄드 바르티오가 연기를 너무 또 맛깔나게 재밌게 잘해서 거기서 이렇게 피아노를 쳐주는데 이 왈츠를 쳐주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루빈스타인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루빈스타인의 연주는 이 왈츠 특유의 그 우아함 또 이 아련한 향수를 과장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려주는 명연입니다. 따뜻한 음색과 또 유연한 루바토 덕분에 이 화려한 왈츠가 아니고 이 한 사람의 아름다운 추억을 조용히 떠올리는 듯한 그런 정서를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왈츠의 아르투로 루빈스타인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쇼팽의 아홉 번째 왈츠 A플랫 장조 보내드렸습니다. 고별. 아르투로 루빈스타인의 피아노 연주였어요. 루빈스타인의 연주는 일단 페달이 최소화되어 있어서 과장된 울림이 없고요. 그냥 바로 옆에서 피아노 쳐주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죠. 근데 또 특징은 악보 그대로 연주하지 않고요. 즉흥적으로 원하는 대로 막 음표도 집어넣고 이랬어요. 왼손에 없던 선율도 지금 막 만들어서 치고 이랬는데 사실 이 당시에는 조금 그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오히려 요즘은 굉장히 악보 그대로 연주하는 추세고요. 어떤 루빈스타인은 참 언제 들어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따라서 쳐보면 참 이상해요. 따라서 쳐보면 이상한데 루빈스타인이 친 걸 들으면 너무 좋아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 천둥번개, 천둥과 번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진희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음악이었습니다. 제가 곡 소개할 때 왈츠라고 소개했는데 왈츠가 아니죠. 천둥번개 폴카였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이진희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어진 곡은 애니메이션 백설공주 가운데 Whistle While You Work 보내드릴게요. 소프라노 바바라 핸드릭스의 노래 그리고 조나단 터닉이 지휘하는 에비로드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애니메이션 백설공주 가운데 Whistle While You Work, 소프라노 바바라 핸드릭스의 노래와 조나단 터닉이 주연한 에비로드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2877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방송을 듣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였습니다. 15년 전 제가 40대 초반에 덜컥 암에 걸려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우울증 직전까지 갈 정도로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거의 완치 수준이고요. 오늘 외래 진료 보았는데 내년 1년만 더 오면 졸업시켜주신다고 하네요.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이 함께하길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아내와의 만남은 운명이시라고 아무튼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운명 1악장 너무 비장하니까 기분 좋은 4악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알레그로 칼 베미 지하는 빈필의 연주로 1부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2877번님과 함께 듣고요. 우리는 2부에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제 주사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피아노가 치고 싶어주는 주사가 있어가지고 아, 함께 와인 마시거나 이러면은 어느 정도 좀 취기가 올라면 피아노 앞에 쓱 가서 앉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거 듣지 말고 계속 마시라고 하고 저는 계속 치거든요. 이렇게 백그라운드 음악을 깔아주는데 제 아주 적성에 맞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오늘은 특히 2부는 코너 없이 생방송으로 계속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드릴 거니까 듣고 싶으신 음악 마음껏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디즈니의 명작 판타지아를 공연으로 만나는 필름 콘서트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가 열립니다. 김성진 지휘의 디토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판타지아 2000의 명장면과 함께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등이 연주됩니다. 8월 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데이비드 이 지휘의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박종혜의 협연으로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이집트, 림스키 코사코프의 교향 모음곡 세헤라자데를 연주하죠. 8월 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수석 플루티스트 김유빈, 고음악의 대가 챔발리스트 리처드 이가의 듀오 리사이틀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플루소나타 전곡 무대로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 8월 24일 월요일 저녁 8시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이번엔 책 선물인데요. 고호성의 책 모자 인문학입니다. 단순한 패션을 넘어 인류의 문명과 상상력,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담은 모자 이야기죠. 35년간 모자 제조 및 수출업을 해온 모자 장인의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공연과 책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청곡 보내주시면 좋겠다 했더니 정말 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군요. 아유, 좋은 곡들 많이 신청하셨는데 잘 골라볼게요. 또 여기서 누구 건 틀어주고 내 건 안 틀어주고 삐지지들 마시고요. 자, 한 가지 예고를 좀 해드릴게요.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서는 여름을 맞아서 신나는 클래식 음악 죄송해요. 신나는 클래식 음악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 여행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그 클래식 음악 학교도 특집으로 여름에 한번 준비한 적이 있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6일 동안 이어지는 특집 시간 여행입니다. 바로크 시대, 고전주의 시대, 낭만주의 시대, 또 인상주의까지 시대별로 음악들을 쭉 매일 2시간 동안 꽉꽉 채워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단언컨대 그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만약에 쭉 특집을 다 들으시면요, 굉장히 뿌듯하실 거예요. 혹시 방학 중인 청소년들, 학생들도 함께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으니까 기대해 주고요, 함께 해주십시오. 클래식 음악 시간 여행. 2300번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님. 비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날씨입니다. 갑자기 떠오른 음악이 있어 신청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어떤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고요. 이거 엘가의 음악인데 음악 출판가였던 아우구스트 예거를 기리는 변주곡인데요. 그 가운데 님로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아버지 떠나보내드리고 빈소에서 들었던 음악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음악인데 비가 쏟아질 것 같진 않아요, 여기는. 하지만 한번 눈 감고 들어보시죠. 앤드류 데이비스가 주연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참 기분 좋은 곡이죠. 학교 가는 길 김광민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욜로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야,

어떠셨나요, 님로드? 눈 감고 들으셨습니까? 눈을 감고 듣거나 아니면은 하늘을 보면서 듣거나 하면 참 좋아요. 에드워드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가운데 님로드, 앤드류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2300번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와, 정말 신청곡들 많이들 보내신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도 잘 들으시고. 어떤 걸 보내드릴까요? 9997번님이 학창시절 제목이 향기로워서 듣고 보니 기대 이상이어서 70살이 된 지금도 자주 듣고 싶은 곡입니다 하시면서 이 곡 신청해 주셨어요.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에서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주세페 시노폴리가 주연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코베트 가든 로열 오페라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9997번님 함께 들으시죠.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가운데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주세페 시노폴리가 주연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그리고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 합창단의 연주였고요. 9997번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아, 찬시절 들은 이 음악이 평생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으시군요. 또 많은 분들이 좋은 곡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다 감사하다는 인사도 해오셨어요. 또 이렇게 나탈리아님 나오는 거 듣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심전심 좋은 곡만 나오니까요. 이름 안 불러주면 삐질 것도 같고 하셨어요. 나탈리아님. 네, 이렇게 또 신청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 아, 다른 분들이 신청해 하시는 곡 혹은 저희가 들려드리는 곡 선곡들 들으시면서 뭐가 나올까 하면서 이 곡도 좋네 하시면서 듣는 것도 좋습니다. 희동님이 아 재공연 정원님 공연 조기 할인 이번 주 금요일까지니까 서두르시라고 또 이렇게 알려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9월 9일에 있는 김정은과 친구들 공연 아 이번 주까지요. 이미 많은 분들이 그래도 관심 가져주셔서 앞자리 좋은 자리들이 거의 다 나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실 분들은 그래도 예, 조기 할인 받으시면 좋으니까 금요일 전에 또 신경 써주시면 좋고요. 빨강머리의 님도 아까 전에 쿨하게 딱 공명 하나만 남기고 남겨주셨어요.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은 우리가 워낙에 2악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늘 2악장만 들었는데 오늘 3악장 신청하셨길래 오 3악장 굉장히 흥겨운데 들어도 좋겠다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3악장 프레스토를 마르타 아르헤치의 피아노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빛나죠. 이 라벨의 또 특유의 재즈한 이 화성이 너무 멋있습니다. 리듬도 정말 흥겹고.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가운데 3악장 프레스토,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보내드렸습니다. 빨강머리님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2악장 듣고 막 이렇게 잠겨 있을 때, 사색에 잠겨 있을 때이 3악장 시작하면은 그 순간에 그 깨지는 게 너무 싫어서 얼른 이첫 소리가 나오기 전에 빨리 다른 걸로 돌려야지 이러면서 들은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3악장 또 따로 들으면 너무 좋고요. 1, 3악장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어떤 협주곡이나 뭐 소나타 혹은 교향곡에서 한 악장이 마음에 들었다 하면은 어쨌든 작곡가가 쭉 하나의 호흡으로 작곡한 전 악장을 이어서 들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5522번님이 캐텔비의 페르시아의 시장에서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이 5214번님도 같은 곡 신청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5214번님은 아, 곡 신청하고 싶은데 제목을 몰라서요. 무슨 마켓이었던 것 같은데요.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아마 이 페르시아의 시장에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522번님 그리고 5214번님이 청해주신 캐텔비의 페르시아 시장에서 알렉산더 페리스가 주연한 런던 프롬나드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싱어즈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케텔비의 페르시아 시장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알렉산더 파리스가 주연은 런던 프롬나드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스 얀 싱어즈의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5522번님 또 5214번님이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일하님이 사연 보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스스로에게 주는 생일 선물로 비엔나 오케스트라 공연을 다녀온 23살 대학생입니다. 그 이후 클래식에 푹 빠져 매일 하나씩 찾아듣고 있어요. 오늘도 덕분에 좋은 아침입니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들으셔서 늘 친숙한 방송이었는데 이렇게 채팅도 해보니까 좋네요 하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 23살이면은 아, 보기 드문 아가신데 또 부모님께 이런 좋은 영향을 받으셨군요. 너무 좋은 영향을 또 부모님이 물려주셨네요. 클래식 음악도 많이 들으시고 또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4209번님 사연인데요. 요즘 연습하는 곡이에요. 제 인생 최애 영화이기도 하고요. 엔니오 모리코네의 러브어페어 피아노 솔로 들려주세요. 정원님 연주 좋아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연습하고 계시는군요. 이 곡 글 치는 목표로 피아노 시작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세요. 정말 너무 좋은 곡이죠.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목표 가지고서 도전해볼 만합니다. 꼭 원하시는 연주 수준으로 연주하실 때까지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화 러브 어페어 가운데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 피아노 솔로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영화 러브 어페어 가운데 피아노 솔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4209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주사로 피아노 친다고 했더니 그 주사 함께 하고 싶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곡이 그 주사 주 아주 자주 연주한 주요 레퍼토리입니다. 아까 전에 PD님이 이거 들으시면서 아 연주는 좋은데 허밍이 빠져서 조금 섭섭하네요 하시면서 그 허밍 대신하는 아름다운 노래 선택해 주셨어요. 이 곡을 신청하신 분은 신청자 소개 없이 해달라고 하셔서 그러면 신청자 소개 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빌로페 아베 마리아 소프라노 이네사 갈란테인 음성으로 들으시죠.

0: 바빌로프의 아베 마리아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이네사 갈란트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케이크 교환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 영국에서 온 건강벌꿀 생강차를 달게티에서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1번 작품 번호 25 가운데 4악장 론도 알라 징가레제 준비했습니다. 머레이 페라의 피아노와 아마데오 스트링 퀄텟이 연주하고요. 하루가 선물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끝곡이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본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누군가 본받을 만한 성도로 살게 하소서. 절기상 대설을 지나는 오늘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손 내밀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예수의 지체로 사용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할 첫 곡은 우리 주님 밤새워 396장 찬송입니다. 이장희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다 감사드리세 66장을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복음을 위하여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떠돌았던 바울은 자기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께 받은 사랑과 기쁨을 기꺼이 전했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김남희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황혜련의 음성으로 크고 놀라운 평화가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고성현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임미정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김사랑빈님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시면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신청곡으로 적어주셨어요. 천민찬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손녀 손자 사랑님 샬롬.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요? 겸손한 마음과 행동으로 같이 살아가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원조 멋쟁이님께서는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는 예보죠. 그래도 예년 장마철보다는 비가 좀 덜 온 것 같아요. 마지막 장맛비에 조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죠. 내매기 가족님들 모두 폭염이 오더라도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낙천 김용수님, 주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이렇게 올리신 것만 봐도 김용수님 곁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저는 알겠네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꼭 듣고 만나는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혜선님께서는 오늘이 손녀 이설의 11번째 생일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축하합니다. 요게벳의 노래를 신청곡으로 적어주셨는데요. 요게벳의 노래를 그저께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같은 연평 안에 그리고 같은 조찬미의 찬양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어쩌면 요게벳의 노래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곡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이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보내드릴게요. 송유진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 찬송 함께합니다. 요벨스 콰이어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334장 찬송 위대하신 주를 2부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이고요. 이어서 한경미의 찬양으로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23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사야 4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은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차례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너를 만드셨고 지었고 너를 도와주실 것이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행위를 묘사하면서까지 세밀하게 너를 돕고 살필 것을 확언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하거나 원하지 않았던 관계의 깨어짐, 경제적 어려움, 질병 등을 겪기도 합니다. 벗어나고 싶은 굴레나 고단함을 등에 진 채 하루하루를 살기도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고백하며 용기 있게 이겨내는 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작정하고 매달리면서 힘을 얻은 까닭입니다. 너를 도와줄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 최선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믿는 것,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세밀하게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분명 우리를 살아가도록 합니다. 때로는 친밀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도 알 수 없었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실 것을 믿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행복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게 하소서. 아멘.

0: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계민수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하나님 사랑은 글리 클럽 피메일 트리오의 찬양이었고요. 상지국의 음성으로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축복의 할배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감격의 기쁨을 받습니다 하셨어요. 어제 신청곡 보내드렸거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축복의 할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못 들으시면 어쩌나 했는데 잘 들으셔서 참 다행입니다. 만달호 엄마님께서는 걸으면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인증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상랑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대에서 떨어져 3시간 넘게 수술하고 회복 중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잘 회복하시고 완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많이 바쁘신 유리정은님께서는 신메뉴가 출시돼서 더 바쁘셨군요. 주님 잘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 주옵소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걱정이 되네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힘내시고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예숙님께서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김순주의 찬양을 청해 주셨네요. 보내드리고요. 이찬구님께서 주와 함께 가는 길 이기훈의 곡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어요.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개는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고 떠난다. 떠나기 전까지, 어쩌면 그 이후에도 평생 인간의 삶에 등장한다. 인간은 인간이 개를 돌본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에게 사랑을 일러주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쪽은 언제나 개다. 종이 다른 존재를 사랑하게 되는 일은 뜻밖의 기적 같은 일이므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개들에게 감사함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인간을 생각하면 잠이 와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이 흘러와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그 사랑을 품에 안고 우리도 마음을 기울여 봅니다.

온 기장이의 찬양이었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오신 그루터기님, 새벽에는 출근하며 2부를 들으시고 저녁에는 퇴근하며 1부를 들으시는군요. 하루 수고했소 하고 토닥토닥 해주시는 찬양과 마음의 안정을 주는 멘트의 온도. 오늘 하루의 삶도 감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천에 사는 선신영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래전부터 앓고 있는 3차 신경통이 약을 줄이면서 다시 재발돼 통증이 더 심해질까 봐 겁이 나네요. 극심한 통증이 오면 정말 견딜 수 없는 질환입니다. 부디 통증이 멈추고 심해지지 않기를 기도의 선배님들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셨어요. 통증이 멈추기를, 심해지지 않기를. 네, 함께 기도합니다.

푸른 동사님께서는 퇴원하셨는데 한 달 더 통원 치료 받기로 하셨군요. 얼른 나으셔야 할 텐데요. 아, 이렇게 적으셨어요. 주님, 내 안에 아직 옛사람의 모습이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며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멘. 아롱별님께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신청곡으로 적어주셨는데요. 이 곡을 꽃마리님께서도 청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보내드릴게요. 신영옥의 찬양입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홍순관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나무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떴다 고양시. 고양시가 문화성지로 떴다. 초대형 콘서트 고양콘과 GTX로 더 가까워진 접근성. 다양한 전시, 축제가 어우러진 트렌드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0: 세계가 찾는 무대 고향콘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고향 특례시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가장 뜨거운 시간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치열하게 생을 일구는 작은 상점들도 이 시간이면 브레이크 타임이란 이름으로 잠시 문을 닫고 숨 고르기에 들어가죠. 그렇게 한낮의 열기가 한풀 꺾이길 기다리면서 남은 하루를 지켜냅니다.

오길 기다린다는 거. 믿음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삶의 뜨거운 고비 앞에서 잠시 주춤하더라도 알맞은 때가 되면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리라는 인내와 기다림. 오늘이 1년 가운데 가장 무덥다는 절기상 대서지만 그런 인내와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 봅니다. 목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하나 된 이 새벽,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마치 함께 모여서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는 것 같다고. 행복만땅님. 예, 레인보우 앱을 통해서 어디에서든 들을 수 있으니까 진짜 전국 방방곡곡 정도가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이 맞네요. CBS 라디오 정민아의 Amazing Grace, Joyful, Joyful, 기뻐하며 경배하세,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성도여 다 함께였습니다.

새벽 예배 들려가는 차 안에서 권사님들과 함께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폴라리스님. 뒷자리 7631번으로 문자 주신 분, 다니시는 교회는 새벽 예배가 더 이른 시간에 시작하는군요. 새벽 기도를 지금 마치고 가면서 이 방송을 들으신대요. 은혜의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전을 나선 후 또 찬양 들으면서 잔잔한 감동 사연 들으며 이 시간이 하루의 기도 시간의 마무리 같아 늘 감사하다는 문자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CBS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새벽 예배 후 이어지는 뭐라 그럴까요? 2부 찬양 예배 시간인 거네요. 너무 좋습니다. 예, 7월 23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듣고 계세요.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묵상의 시간입니다.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가 쓴 단편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에는 양치기 노인 엘지아르 부피에가 등장합니다. 아내와 자식을 잃고 홀로 살아가던 노인은 밤마다 도토리 100개를 골라 다음날 땅에 구멍을 뚫고 정성스레 심습니다. 전쟁 중에도 그는 흔들림 없이 심었습니다.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그곳은 울창한 숲을 이루었고 계곡마다 맑은 물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돌아와 활기찬 마을을 이루게 되었죠.

열심히 선한 일을 하지만 열매는 보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느껴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선한 씨앗을 심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오늘 내 몫의 도토리 하나를 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입니다. 아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장맛비 덕분에 찜통더위는 좀 주춤하지만 그래도 말이 주는 어감이라는 게 있죠. 오늘이 대서라는 말만으로 아침부터 후텁지근한 느낌입니다. 여러분과 절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의 흐름을 체감해요. 다음은 입추입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서 홀가분히 하산의 시간을 앞둔 기분으로 오늘 1부 끝곡 이 곡 나누죠. 아바, Our Last Summer,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마치겠습니다.

0: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 김윤주입니다. 최고의 조직은 뭐가 다를까요? 뛰어난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 최고일까요? 답은 일하는 방식에 있었어요. 나사에서 40여 년간 수석 연구원으로 일한 한국인 연구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사는 실수를 빠르게 공유하고 함께 배우는 분위기가 있다고요. 작은 이상신호도 그냥 넘기지 않고 얘기하는 게 더 큰 문제를 막는 힘이라고 믿기 때문이래요. 우리도 일하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누가 잘못했나 보다 다음엔 어떻게 더 잘할까, 이걸 함께 찾는 거 아닐까요? 오늘의 시행착오가 우리만의 노하우가 될 수 있으니까요.

0: 브루노 마스 카운트 온 미. 7월 23일 목요일 S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실수를 아주 많이 하는 DJ로서 그대와 여는 아침 한 달 남짓하는 시간 동안 저도 참 많은 실수를 했는데요. 그래도 괜찮다, 잘하고 있다, 재밌다 해주시는 우리 주디스가 있어서 저 조금씩 그래도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모두 주디스 덕분입니다. 저도 넓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 주디스와 함께하도록 네, 넓은 마음 장착하고 그대와 여는 아침 출발합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0: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8: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9: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10: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9: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10: 나를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0: 그리고 그 전에 션 캐시디의 다두론론 들으셨어요.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7시 16분입니다. 6369님께서 주디, 전 실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실수할수록 더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고로아빠님, 주디, 아직 젊어서 그래요. 좀 더 나이 먹으면, 좀 더 경력이 쌓이면 단숨에 해결돼요. 지금처럼 씩씩하게 진행하다 보면 실수도 없고 여유롭게 진행할 날이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는데 사실 저 오늘은 뭐 실수한 건 없거든요. 그런데 다들 이렇게 너무 정색하고 위안을 주시니까 좀 머쓱한 느낌 아실까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행여나 주눅들까 주디를 챙기는 주디슨 덕분에 저는 오늘도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이수경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염소불도 녹는다는 가장 덥다는 대선데요. 네. 이수경 리포터만의 더위를 피하는 방법 뭐 있을까요?
1: 특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더위가 심할 때 저는 주변에 있는 도서관을 찾게 되는데요. 요즘 도서관이 냉방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0: 네네.
1: 더위도 피하고 보고 싶은 책도 읽을 수 있어서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냉방 시설 잘 돼 있는 곳 중에서 나한테 잘 맞는 공간 찾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좋은 피서법인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멋있다. 책 읽는 여자. 책 읽는 여자 이수경 리포터. 자, 날씨 들어볼까요?
1: 네, 절기상 대서인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당분간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은 찜통더위가 이어집니다. 오늘 포항의 경우 어제와 비슷한 37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35도, 광주 33도, 대전 32도, 서울과 춘천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는 중부지방은 오늘도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오늘 내릴 비의 양은 20에서 80mm 정도가 예상되고 남부지방은 소나기만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어제처럼 짧은 시간에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이 점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 26도, 부산 27도, 광주 27.5도, 대구는 28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노래가 이리 아름다워도 되나요? 너무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써니10님, 출근했는데 음악이 절 살려주네요. 1812님과 함께 한 곡은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 제키리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존 덴버 플라시도 도밍고의 Perhaps Love, 5626님과 함께 했습니다. 화정님, 대구는 지금 26도, 아직은 그래도 숨이 쉬어지는 온도라 감사합니다. 숨이 쉬어지는 온도라니. 얼마나 더운지 이 표현에서 감이 옵니다. 이 아침의 피서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으로 왔어요. 함께하면서 시원함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하셨습니다. 샴푸의 트러블, 에이틴스의 업사이드 다운. 이 곡은 박정원님 신청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기분을 담은 한 곡, 노래로 나만의 하루를 스타일링합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쿨의 All For You입니다. 쿨 특유의 청량한 보컬과 감미로운 멜로디가 잘 어우러져서 들으면 마음에 막 사랑이 이렇게 막 몽글몽글 피어나는 곡인데요. 쿨의 All For You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듣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서 쿨의 All For You 뒤에 이어질 곡 골라주세요.

네, 더 블루 진짜 좋아했어요. 저는 김민종파였거든요. 제 친구는 손지창마, 김파손파로 나뉘었었죠. 인기가요가 손지창님이 사회 보셨는데 코앞에서 보고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추억이 방울방울이네요.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쿨의 All For You였고요. 7009님께서 All For You, 모든 걸 너를 위해, 너만을 위해서니까 너만을 느끼며로 이어보고 싶다고 듀엣곡 더 블루의 너만을 느끼며 보내주셨고요. 차곡차곡님도 신청해 주셨어요. 차곡차곡님 들으면서 와 오늘 하루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해주셨는데요. 커피로 기분 더 좋게 해드릴게요. 두 분께 커피 쿠폰 드립니다. 7시 41분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트래비스 클로저.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0: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4: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밤 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노다웃의 Don't Speak 들으면서, 5565님 신청곡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지원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건일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어젯밤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화재가 난 지 110시간 만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3% 넘

급등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 오 시장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드빚과 대금 결제를 뒤로 미루는 신용카드사의 리볼빙 잔액이 석 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볼빙은 사실상 고금리 대출성 계약인데 청년층을 중심으로 리볼빙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판매하는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마운자로의 일라이 릴리를 상대로 양사의 비교 광고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운자로가 더 효과가 좋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는 주장입니다. 일본에서 최고 기온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열사병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업 현장엔 성인 한 명이 들어가 열을 식힐 수 있는 이른바 인간 냉장고까지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절기상 대서인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고 영남을 중심으로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은 33도로 예상됩니다.

0: 오늘이 마지막으로 같이 하는 출근길이에요. 아빠와 그대와의 아침 들으면서 출근했던 일도 하나의 추억이 된것 같아 좋습니다. 감사해요, 아빠. 너무 아쉬운 날이네요, 오늘. 근데 말랭언니님 새싹이세요. 3년을 아버님과 그대 아침을 들으면서 마지막 날에 처음 사연을 보내셨어요? 그동안 한 번도 사연을 안 보내셨어요? 서운하네.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래서 제가 DJ 고유 권한으로 오늘 말랭 언니님이 퀴즈콕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제가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커피 추억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도 이제 따로 들으셔도 그대여는 아침은 같이 계속 들어주시겠죠? 자, 퀴즈콕 잘 들으시고 정답 보내주세요. 말랭 언니님. 뉴스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 최근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겨갚는 서비스 이용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당장의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높은 이자가 붙어서 빚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1번 리볼빙, 2번 리프팅. 리볼빙이냐, 리프팅이냐? 리프팅은 보통 카드사보다는 피부과에서 많이 하죠. 리볼빙일까요? 리프팅일까요? 정답과 함께 5분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발이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5: 대학교.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7: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9: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8: 영월이래요.
9: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8: 영월이래요.
9: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8: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9: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0: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리쌍 피처링 정인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볼빨간 사춘기 우주를 줄게 리쌍의 리 볼빨간 사춘기의 볼 오늘의 정답은 1번 리볼빙이었습니다. 리볼빙은 카드 대금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길 수 있어서 당장의 부담이 줄어요. 하지만 2월 된 금액에는 연 16에서 19% 수준의 높은 이자가 계속 붙거든요. 자칫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고요. 장기간 이용하면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굳이 쓸 계획 없다면 서비스를 해지하는 게 좋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금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카드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가입 여부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0570님, 리볼빙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리프팅은 결제하려면 부담돼요. 정답 리볼빙. 근데 길게 보면 리볼빙이 훨씬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시호님, 할부든 리볼빙이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 빚이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3809님, 우리 집 이번에 20살 된 아들이 신검 가서 카드 만들고는 그거 못 갚아서 몰래 리볼빙 했다가 걸려서 난리가 났습니다. 10만 원에 신용불량 될 뻔했잖아요. 제발 이런 제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서비스 가입을 안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6216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사용을 지양합시다 하셨고요. 2283님은 커피 쿠폰은 아버지랑 3년 함께 출근하신 분 드리세요. 정답은 리볼빙입니다. 아 뭐예요? 싫어요. 2283님도 드리고 말랭 언니님도 드릴 거예요. 제 맘이에요.

오늘은 평소보다 한 분 더 우리 아버님과 3년 출근하시고 오늘 마지막 날 듣고 계신 말랭 언니님까지 여섯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8시 21분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Weekend Blinding Lights, BTS 정국과 어셔가 함께한 Standing Next to You.

비 내리는 거 보면서 편의점에서 듣는데 너무 좋네요. 특공님. 라이더님은 엄마랑 일본 삿포로 여행 가려고 공항철도 안에서 듣는데 음악이 너무 좋아요. 3684님 신청곡이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한글로 가사 써가면서 부르던 곡이라고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모튼 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는 8973님께서 아들의 결혼식 행진곡이었다고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이거 되게 좋네요. 결혼식 행진곡으로 되게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보통 많이 쓰시나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8시 38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목요일 2부 함께하고 계세요. 2094님 그대 아침 덕분에 리볼빙 해지했습니다. 해지 버튼이 정말 작더라고요. 잘 찾아보세요 하셨는데 해지는 언제나 어렵죠. 어렵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퀴즈곡 듣고 해지하셨다니까 뿌듯하네요. 그리고 아까 말랭언니님 사연 듣고 생각한 건데 몇 년째 들으시면서 사연 한 번도 안 보내신 분들 많죠?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좀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바쁜 아침에 이 사연 보내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서운한 건 서운한 거거든요. 한 번만 보내봐 주세요. 나는 몇 년 들었는데 솔직히 오늘 처음 보낸다. 이런 거. 인사 좀 해볼까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레인보우 어플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넷 잭슨 어게인.

0: 마돈나 테이커바우 8356님 신청곡이었어요. 4830님 일산 백마운수 99번 버스기사입니다. 한 10년째 듣는 것 같은데 처음 보내봅니다. 기사님 너무 반갑잖아요. 10년 만에 처음 오신 99번 버스기사님. 해당 타타님 저요 한 24년 늘었나? 처음 사연 보냅니다. 24년이요. 그대 아침 이전 프로그램부터 들으셨던 걸까요? 와, 어쨌든 24년 만에 처음 오신 해당 타타님. 드롤리님은 출근길 동반자 5년 넘은 것 같은데 주디 얘기 듣고 문자해봅니다. 반갑습니다. 2991님 3년째 출근길마다 듣고 있어요. 2년 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공유했는데 요즘 그 사람과 토라짐을 서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신가요? 2991 끝번호 쓰시는 분의 연인분. 이거 들으시면 기분 푸르세요. 7899님은 경기도 오산에서 보내주셨는데 오늘 처음 들었는데 안 될까요? 아니죠. 오늘 처음 1일째 듣고 계신 것도 처음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

0: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꽂아. 간편하게 한 장 쓱 꽂아. 화장 전에 한 장 쓱 꽂아. 하루 5분 쉽게
3: 쓱 꽂아.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꽂아.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5: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처음 사연, 듣기만 하다가 처음 사연 보내주셨는데 미처 다 소개를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이 왔어요. 소개는 못해드렸지만 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다 볼 거거든요. 방송 끝나도 한 분 한 분 사연 다 볼 거니까 저랑 인사 나눴다 생각해 주시고 내일도 모레도 또 자주 보내주세요.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장혜진의 아름다운 날들 3382님과 들으면서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칠게요.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

0: 완전한 멀티탭
1: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필립스 멀티탭.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8: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0: 홈픽.
8: 와,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0: 홈픽.
9: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0: 홈픽.
9: 홈픽.
1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12: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렉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행 전날 짐을 싸는 시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 오랜 친구와의 약속을 앞둔 오후, 첫눈이 내리는 창밖을 바라볼 때,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는 달 뜨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달 뜨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둥둥 뜨거나 열이 올라 얼굴이 밝아지는 진정되지 않는 상태를 뜻하죠.

발뜬 열기는 언젠가 식기 마련입니다. 들떴던 마음이 다시 가라앉는 순간이 오면 괜히 서운하거나 허탈해지기도 하죠. 달뜬 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그 마음이 다정함으로 남고 설렘이 익숙함으로 변한 뒤에도 사랑만은 사라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소란스럽던 열기가 거친 자리에 오랫동안 그 마음이 머물기를 바랍니다.